0: 쓰임 봐.
1: 스프레스. 왜?
0: 상하 차용 봐.
1: 뭐가 상하지?
0: 严小姐，平州了兄弟主管用不着，我马上去研究。
1: 哼，人，顶这些人找不着，我去了就找鱼。然得严小姐要件陈在对。呀呀呀呀，那么小官那个发着你吧？喂，嗯，才严呀，我这是多啊？呀呀，来俺屋的。

0: 저 영준 여성 치료다 총주가 직수 저랑 싱그러버 총가 고토에너 손로 말이 대마세 저랑 그 잘라디 장 말이 쓰고도 네 권치가 다 잡이 다들 로그 있으너 참부 아예
1: 맞이 디니에 삼시 토기 에즈바 이니 니에 저 총주 킨스 총가네 잘라 뉴지 잘라 속부디 뉴브다 탄더 추수 제모토비이너 내수 대비자 소화기야 용암도 다디 랑게 삼시 치다 용도게
0: 저 랑게 진짜 쓰기 유너 니에 토리 저 치주 제호
1: 치 치주 말이 니 고마다 쳐 말왜
0: 저 경도 진다디게 잘라 뉴드 내가 왜 사실 이는 하정 말다 나디 칸을 제오리라 줄인다 로리 레미라지다 견중하다 문문직 제오리 도성구 당구르버
1: 진달라 치게 주셔뉴 기랑데 치출레는 스메베 진짜 고마다 쳐브리
2: 정수이 미즈 로베 참으시 자라 나란수 로로 러브라
1: 데지 데지
2: 도다 미즈 진다 도송 가수민도 자동세 후스타 무게 선결이시야
3: 여 가자 봐 그래 럭셔 뉴는 님은 되나 접게 그렇다 랑 한번 잡든 데 근저래
0: 어디 저거 랑게 빙조기 럭셔 신매 잡자
3: 럭셔 럭셔 가리
1: 아 지지지지지 럭셔 다 채우래 밀랑간에 치 된지 3번에 치 땡키 제베지를 넣어야다 제야 요마지 럭셔 등은 쓰게 링기 이네 님은 가가 뭐 갈러 미추고 럭셔 또 송 말베라
0: 쟤는 미주고 럭셔 랑게 직셔다
1: 저 말아 키스키랑 승가나라 로 숨숨 제스와라
4: 레고아 당고 수주한 그 로게 샤샤샤 숨도 숨 찍도와
1: 니 로고 딱지 제비 미 잡라스샤
4: 아
1: 전도 키스키랑 게 니엠네 미치스 하스 포게 그 승고도가
4: 던지시 던지 파하지지 초쇼 요요 시우 땅도와 니네 아 따뜻지기 시나 짜라 아 엄마 문에 짜 휴슈라 지기
1: 제일 니 딱지 제비 치그 칸부데 당고 칸불로샤 콘스니 예브갈레 응스니 예브네시 미칸치도
4: 아
3: 예데나 미카지게 동지 인구 체제 토그네 사빈기지 다자멘치 도용지
4: 진짜 인기 마시
1: 네스디조 키랑게 구지 나 마르벨 진달라
0: 行吧, 让车就过去吧。
5: 是呗?
4: 啊,对。
1: 何事? 谁回来? 其他人看那个屁吧? 故事回来能打不动啊?
5: 能打没动? 装饰给给钱包了,可把给不下, 接上包了给俺从家的云色的单子, 他们的英制演技的, 落不及拿了, 牛总听出不上写下。
4: 啊,对。
5: 马上有年上吗? 车距没呗, 几米家的下。
1: 진짜인브레
5: 아장샤 자라드 수뉴비네 타마데 네주 자마자라제 총로 히유브자 13 장 총관나 자라 손사 장게 마시메다 아이
1: 오 디죠 튼다디 나다 좋아메다
5: 서
1: 따디 디 저
5: 나마가 나마가
1: 예예
5: 저 누구더라
1: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5: nabtushpori guangxia, shibzhig nzhe jie gume, rangka saib xin tong habzhi.
6: Asi. Yong a, nye lamsa ngui pa loga chingu.
5: Yong a.
6: Asi.
5: Lo dike na la, mishin daga rang lobyung gie jie debzhi, tanda rangka lobyung gie tui lebrda. Dukhta dui rangka yengzhi zonga di na, jala mungudu, yamin hong kibzhi zhe zhu ba tingzhi zong, 이내 봉소 티브드게 송토시 상가시는 그제도
0: 영아 랑가시에 봐 녀초
1: 빙저그 네스 뉴스 삽 진짜 유엽지
0: 빙저그 네스 뉴스 삽 말이라 영준 여정치야 뉴스 삽 말이
1: 쟤는?
0: 미쌤지 라뉴시 미쌤 사디 또 가시시다 아 영재 가위야 그 좀재 가리미 신구이베 영지 밀고 호당 시마리 내로디 랑게 마시다 제브지 랑게 신소너 어느 장마하고 그러다 민사드 정마리 미세아디 귤린 가고 요리 그브리 수수수소리 이지치야 요마르다
1: 보구라
0: 아
1: 니체키랑러 순나기양네 스틴저 체중을 그 스틴네 스틴저 유에너 송비너 차르치문외 마시 니고순도 하마지 이내 내 스디 마송배치러 키랑 토르 데르 조조여추
0: 라이너 전다카지 쌤나 냐디 규리 미쌤나 지도 매우다 신도 매우 된도 냐토우리 학과도 농주쇼아부 된도 소소 친구 채우리마도 지유 말이

0: 노섬 돈의 삼치 디네 니에 된다지 장마 세입제 슈니이
1: 알레
0: 기나 상매 샤오웨 니에 사오이미 긴그지 로셰린 샤오웨 공세 도담체니 오스 충샤 당안에 계주기 나서 슈상키레 김규키레 손사 넌코네 타 셰비 제마네 공세 손상마 클리클리 샤오웨 지제니이 제사님께 따도 망스나로 제마네 슈누디 예코네 지링거다
1: 올라 토시나
0: 소스고라 키라밀 시케브요시 니에 사오데 제마네 차로나지 니치나로
1: 슈노 니치치아디 된다 야호지리 이내 니지 제토모도디 수소라레브다 저봐야
0: 러지
1: 꽁꽁라 토제나 말해 배선 지인 어 지샤
0: 꼬라 쟤너 니에 사오 영지 튼솔 뒤에 용구를 벨라
1: 어 디 라게 신세르 뭐 영지 튼도 나 쇼봐 도합당 유명 따오르다
0: 네 신기유
1: 아장자 만주 슈노리 그거 망스대요 그러고 오리 네 양양 오주 시킨다 어 민러 정리사 당대 영지 둔도기 소문 로충시 들다
0: 허세 소수 고락의 동치디 제너디 슈누라라 원의 죄당 오면 유배다지 정리 용아 쟤는 선이 흉쇼급 함성러 랑그 쥐날 덕인다
1: 어, 저그래 저그래 오래 니 갈사 어 샤슈 라 거스 비진기 영지 냠뉴베리 돈두토 계란이 오시버러버 돈도 또 세시 채송어 저봐 저봐양
2: 흐흐 지지지 급지지 구셔줘라 안에 룸두토
1: 어제 니 룸두 죽을 따야 흠하다 조어디 따켈로 죽으리
2: 흐흐흐 러지
1: 다그리
0: 야쇼
3: 진읍줄라 차다기 인예슬레스
0: 알레 가시다

0: 모자 앙다디 준신 결차 개부디 도수시라치기 나주 뒤기기 시민님 허터디 미디 가석을 급기 랑가 시도카지 레디 뒤응 시민을 휴토샤디 산이 시민기 동바티샤
1: 미디 네버 제주톱두게
0: 시민 타링 다취제 갈레카스도
1: 쟤는 뭐지 니그르바
0: 뭐지디 중덕 유배 시민지게 바르타미 테샤 디지털 토양도
1: 허니야 사지치 하고유 배지핀네 인도 갑지
0: 가발해
1: 텀숭해 근데 라네 당내 제규리 장치 지리지 나면은 안나체 안나면은 주나체 더구 유배 사제 날 자주 조스다 뭐지 소스 CS 통과나 십신 못치 네 뭐지 지다 지진이 멤버 나 추추든지 근데 이나

0: 자. 모르니추.
1: 그봐도.
0: 소르케사도. 인양아 쥐 이시양자 초지구이. 모자다고 니추. 미디 광주 슈스톡베 슈이르샤.
1: 미디 과도 람사 차가죠.
0: 전화자나 초월청 거 해봐. 미디 당도 빙돌도.
1: 平州，哎。

0: 다 돼. 네 가래.
1: 喂。
2: 喂,小瑞。 다이너베사스. 대나네 주도염성.
1: 주도염성에. 쟤는 녀석이 봐쇼.
2: 네. 녀석이 봐쇼. 나 도저히 들려라 봐쇼미. 저상하게. 도대체 주문이 뭐 자식이. 나 정의연의 소소칼레 집 제사 봐 봐.
1: 알레. 장게 구베 바레나들 봐.
2: 지, 다지. 아. 녀식이요. 도디 야니다. 주퇴네 마퇴네 롱다데 주지.
3: 이네.
2: 저니게 겨울로 잡라 지유나. 안가 조카블로 겨울 말베.
1: 된다 소트슈다.
2: 마지면도.
1: 쟤나?
2: 가나가들 스탑 겹체 되게. 이제 사실 아무지 겹주고 이.
1: 13개 땡기 토르베.
2: 아, 13개 땡기 제 새 도면도. 세상에 라쇼다 생문도게. 아주고 말다. 저 결의했음 되지기. 뭐 저게 응위들이 지금 나왔던 맛이. 이네 미길 못 잡소 그러봐.
1: 아, 세 된다 저도 쉬다 치.
2: 상교 쉬다.
1: 아, 세니 쇼가 셈이 좀 해. 나 좋아내기. 용 투스 마지.
2: 사마이나 나 루부 용서 되면도. 와야. 도스 땡긴다. 남사쇼 내가 구대요.
1: 야야야.

0: 토치.
1: 야피다.
0: 여세냐라. 람사님도 벨라키마도 미시에 주시. 통도 디제. 샤이노. 네 쇼스도 용면사. 야 용마리를 뒤에 내려. 디링아. 레몬고 시라유.
2: 아치. 디샤. 나르고르 기바투이. 란치르윤. 김민도.
0: 나라라 심절렁키.
2: 나 과거 뒤에 섬도게.
0: 하, 디제가 봐. 난 최근에도 메올라를 수고하다는 뉴스에 마세 고고단 두마시 니야라 로바 모요비나 장게 다마신장 대회 녀몽의 생비
2: 지수 니엘 거기 같이 니네 하마고든 란세가 연죠 로디스게
0: 로디스
2: 란초와 요리 차순도
0: 용아 용아
2: 란큐시
0: 차순게 란도 세자가 치우 나라니 생이 거리게 받아도
2: 지샤 다규
0: 제가 중인다 레윤 가봐 입죠 아
2: 레체가 유
0: 바이바이
3: 都都下眼了，都啊！这下不是要结束吗？到底哪里卡上去了？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子，车
1: lamsa xie xie msu. Dile nga su dor taga zhu, jo ma la.
0: Mi xin na wuzh da jie dor gajiz da nyan yinba.
1: Ma bin tak zhu bu, te tu.
3: Waya, zhu.
4: Zhu zhu zhu.
0: Sir, zhong zhu le da xiu da.

0: 我们的长不进去，因为。 키랑이 캔셀을
1: 봐.
0: 키랑은 이 대피를 삼삼
1: 붙이마. 너는 양군의 양도 가고 싶어.
0: 전부 다 키는 정말이. 난그 유제.
1: 키랑이 지시다.
0: 저 제이.
1: 네.
0: 어, this is 나다. 근데 제가.
2: 동문의 파강지샤. 이내 추도닝분의 퇴부지문도. 글쎄 장유년이나. 저와 참 못해볼라.
0: 金大英了，来，到底给怕那个到银塔去这些？银呢，其他个到停车多啊？是，给忙不啦？看那个姐停车孬了，我那里，爹以为多长么？飞车到了，就叫起要车了。嗯，不过他个爹，你大个姐生意嘛，顿时有了，谈得最好那月，我是从亲戚给你说咋，超开始的，现在看那你个恭喜拿着。
3: 哦，伊呢，长个些呢，起来谁哒？爹有没多点钱拿呢？哦，呵，这真可是大了。
0: 做的谁开了的？冷大的个人。
3: 是是是，伊呢没事呀了，谈的怕干呢，到忙不起着，通过要买的是个，其他的忙不得的要还的呢。
0: 哦，其他个送他个的，伊呢其他个送伢的。 파가게 도르님이 있기를

0: 허브지 개바탕 너주된바 나 깜부소기 너군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동아당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탕 나와 장스치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겹지 지레기 섭주토니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르기랑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나가 구구추
1: Tiringa zu lo yeba zhu lamdi ane lemba gaji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so mune di kandere dosi daga zhu.
2: Te shabsha zhu ode chik tsu dosh dago nani yongdwe?
3: Gyawo shushtu wala.
2: Naze?
3: Yangwo shushtu.
2: Chino lemba di tiku dwe?
3: Dati hongwa maso wala.
2: Ti lo yeba zhu lam ane kira liya kuya ime.
3: Naze naze?
4: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제제
4: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어 대외장안도 야가 차와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2: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파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프야이 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2: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뷰비
6: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투 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투 사퇴 넘시키 캐줄로 미네 세유라 니고키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대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서 치대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숙체 레부시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住的我一拍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修明孙秀感应空面空不疼不提下不住空得了冷却稳当热度出空气空不水水激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起别他们三百年起别干部参龙原为企图行就堂三百千百银别起别根据参龙给开就堂对年取贵千余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起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天地秀气味恐怖有对典型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别个刚把超容易的给企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给级别生产米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出不进级别推进了起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擦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家堂国主国国赢了国家看论国旗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6: 我就怕住日国他们日国堂养育刚堂的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的境内日大的国土了不行顶细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美体味他们为了切住堂贴对国土的女不点预备打借起的挺爱人光的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他他的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最美国观众罗杰帕主
8: 年底呢参与们托在家中文的民阿东营给强团给个皮别人中送给回事第二坑里成为真正大的毒井操蛋粗南给嘎做蛋长来的第二明日操蛋起个样索家别别汤都缺的马日强堂给色系前面托索家那座几个二游行操蛋起个汤日久必行西屯娘那给索家给健康是恰月第二最大中江姐咋当脱了街渣区别抛柜松养鱼江里苏界大堂找位苏家没这么切这西塘 리기 봉류 최내 속도 최수 시시 양조 초비 사대 구도 협진 갸중외래 미 시동아 동산기 토가 지단타 양암 항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

0: 속실 징어다 북의 경물 마실다 보갈부 인신 소군에 나지 밝기 기슝기 부도니 감나이 디달 정중 흥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저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 뒤부니 중이 반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양물 예차괴 뒤윤 나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리 자와 경주 디디 지제 지기 숨주 수왕을 쓴그유 로숨네 18 송뒤 경주 신의 날 숨버타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기 숨기네 시계 발 쓴그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윤이 론이 슈삼지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砸蛋脱了，养那果果呢砸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再就是完，养那胖子王皮鱼，隔壁古北拉通瓦蛋果汤呢得不他。 겁지 보베 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루에 반냠 심메 양라 큐즈딩네 초여 곰시 유진 큐치와 양안에 개발타 큐치와 양이 수숨지 유라 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과 추우스 송네 추통와 타 你没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儿吉利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色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州前面虚土江南人物系成员彭州年江给这次感谢信息昆州旅了下线中心熟悉汤了游戏哈江前云电南边我了乔治日吉利西就是我咱们沟通的月年个几位退宿女秀与贵旅客宿舍闲谈多呢最给乔治日吉利给就咱们沟通不谈中期吉利我就咱 年期吉利十九站，江期教学了七岁人，吉利端着呢，给举牌丢土杯，行在下江教过月。江口座今年在当托旁个游客，每个车过三了点呢，对出朗龙这边那不的，还将几千两高二囊。 推举邱新九，强砸弹拖一江洋米九万几江米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个月内去呢？强砸弹你穿那个恰金鞋别，米米隆咚咚啷样？江错一个月内些呢？强砸弹你困住恰是点啥油味？几度点别轻些些？困住第二个行，第二擦龙球，第二砸弹他十几度点呢？ 厕所一块儿盘米多块儿细米，长潭一设施前面托长来叠别塑胶网布，仍然说是从而旅行起，体育空场南面米胶板，龙池东的秋季尺度可谓均它千米多，新星期。
1: 自己啊！不，卡巴马西亚，打卡拉因的，不，估计卡拉丁尼拉索的，团队阿米卡巴这。
2: 我们来自自己去吧。
3: 干哪呀？什么石头？
4: 出国路签证。

0: 야 민김비 너 공대 보 매부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봐 소기 야 매니 취퇴시 교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 매니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니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당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 심주캉탕 잉통첸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퇴모요네 신토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수리 면제 심주캉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린 빵딩 쥐영아탕 미그도 장시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탕 미 세번 미통과 믹주튼과 미깜보 속에 내튼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캉라 펩탕 모여라 카바탕 송캉 낭립견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3: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 좀 싸움을 도와대 얘 티대 직신다 이네대 이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 도와대 대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대 직신다
4: 로 대단 소외 한국이 진짜
5: 다야
4: 자가
5: 기사
6: 자들 내 돌돌 주고
5: 자가디스스키바 개요 말해 람보고 로친친이 말해 한리팡디 배주시단다 디나기 규치쪼니 영중은 맨스리 제장짜리 견치민도라
7: 짜나구 야구치체기
8: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팡 배주단의 지호아리 도세감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수디래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수야구치링기
6: 자야오스차사
5: 东西也做苦下了你让了别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那不帮不要不洗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妈那个帮的门子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别我韩立方从康林国下蓝旗给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9: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喻也不多比猪这也不行多养过呀猪猪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花不清不送账刚把那这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
10: 八卦四处狼果汤 谁给开把手机 八卦这个男主角子 预防八国张西康的片段，俺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瞧。八国在云中当冷水团吧，八国三个开把手机八国这个内头了，预防八国张西康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能瞧。预防八国张西康的，俺就给直接当，前来明年八国这个内头开了大空气。预防八国张西康的，俺用给木质全部是银板，前来了八国这个内头月子，俺从高了片子露出囊出了，里面七九的两米两囊出。 这类的垃圾汤，拉上给食区，过年批发，各处去。预防八国脏水卡给这单及时接过别个人，八国里的那段卡拉，从卡图片内直接让领囊子，包裹单，各处各类玫瑰。二三年，二四中一，城管区杨振华郎，他帮着两个月估计出去送个几只鸡。十三年，十四中一，深处市区扎的鸡郎，他帮着两个月估计，结果我个姑姑出。

0: 도수능 시기 도세나 고케라 효다 티키랑 킹그바
1: 어
0: 튜디 키랑 케세지 어 아버니 하고자 자월러 미추자 가생어지 다다 차도도자 저야 요마시 키랑게 녀도든 조직스이다 머시파가게 추도님분의 전말이 이내 파가 돌다 추동 싸움의 오베 돌이 파가 돌서자 추동 싸움의 뒤에
1: 긴수치리
0: 열다
1: 어 안에

0: 탐상, 기랑 시환 노체기 쌤 친랑이나
1: 나이
0: 나타리 탐솜 치구 레미 디키랑 준쇼지
1: 준쇼에 댕은 요마시
0: 다리 상회 탐솜 치구 선사 산에 유르니 외마 삼류하는 인예리 준쇼 유배 군주모도 야당가 말다라
1: 용아 니하코스 야주
2: 자자 상계식 말이 티링에 뛰어말 돈인다네 주이도미 진다디니 가제 가해 좀 도움도
1: 바퀴치야 가도 정력의 주이도말이베
2: 와 정력은 이와치야 여러베 너니 넘주네 님도 집엔 찍으러 지기 여리 좋아냐
0: 너니 너네 다시 해쇼다
2: 티링원에 급기해봐라 나랑서 뒤에 빙조로 좀 미신 님도도 좀 차야 총부지 더보 제이티 더보 제이티 더보 제이티
1: 정리
0: 怎么撒 니 카바시네. 왜, 쉔빈. 안래. 러시다.
1: 쉔빈. 칭쉐빈. 퇴근 넘겨 장수시 땡가지. 퇴근도 미세보고 캡시도가. 저렉에 가바르 땜이나. 재미니 애서 땡젤 야 칭미도가.
2: 어찌 다디 타오나 장게 어. 저렉에.
0: 对卡萨什么萨昏索当然你是找个意思
2: 哟专业呗等着怎么样公布了吧
0: 宣兵给我是你熊桥旁送个团大钱钱不小于萨钱上你是主意的
2: 啥啥来呀
1: 菲菲张瑞是你的确确的名字啊来中英的菲菲菲菲你们啥事
2: Only you 什么这么久我中英没
1: 钱痛点还多痛的
2: 痛多

0: Kamsa.
1: Kamsa.
2: Kamsa.
0: Yapida.
2: Yapida.
0: Kamsa.
2: Kamsa.
0: Yapida.
2: Yapigo.
0: Kamsa. Dine yapigo. Kamsa.
2: Kamsa.
0: Yapigo.
2: Yapida. Kamsa.
0: Kamsa.
3: 니슈고 요 해도
0: 야피다.
2: 야피다.
3: 군 가도 다가죠.
0: 레스 감사. 지기디다. 레스 불야피다. 재미디다.
2: 감사.
0: 불야피다. 레스 불야피다. 피다.
2: 야피다.
0: 불야피다. 감사.
2: 감사. 감사.
0: 불야피다.
2: 야피다.
4: 티링이 장게가 항상 왔어요, 정말. 큐스지레. 바스만 어디 제스. 불야피다. 지겹 쉬스네디.
2: 땡땡동
4: 계시기.
5: 제자. 저렇게 마비키
0: 용사입니다.
5: 탄다자라디 진다스 요마지.
2: 야피다.
5: 저 그거 소통
0: 좀.
5: 근데 서바나 제게 고야면도.
2: 야피다.
5: 저니 더리 있어요. 정말 소통 말이 삼다.
2: 감사.
5: 나도 위에 미에 전부 용다.
4: 왜?
2: 감사.
4: 자게 시시 샤브다. 너무 미에 가라다. 광지들의 담라.
5: 다디.
0: 감사. 야피다.
2: 감사.
0: 감사. 보려야 합니다.
5: 상동 류대 같이 송.
6: 오더라겐아 영재 순병아 요리 소뉴 디나네 치숑차지 영재 치나 직송다 치세낭세 로가 숑차지 소뉴
4: 다그래

0: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器，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银通参在娘这起，明了姐姐级别，细心切过比喻音，明了大姐姐在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你死。 毕竟避免堂铁位人行器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去，按照苏德给面具起的三十多吊浴巾，开连绑定卷额堂，密度脏兮，木脚子鱼，普尼东瓦，王子娘子监狱，开始开让密日不日七八堂，密三不密通瓦，密脚团吧，密干部所给南团狱子，毕竟避免堂铁位人行器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
1: 从看能力片给观众，我就人民大姐堂，人民娘们能小别，过年拍板各所学三年，他是创建领馆下人，爬过重重的人站，录制卡板，两个月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吨松，也过过过，对俺年初。二头几家，你们策划起，俺共合拢单位长修修，落去拍出你过去快递视图，三头那么些给开出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
2: 我共堂人工科段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起段群养参不去。另外，你过堂龙过，七七阳光土了，苏北群起苏七连不新闻特别密切，我东阳干部新闻土，七六周段，我给派出你过七块当不能堂。
3: 我给派出日光他们，日光堂养狗刚当了明年全国七不新闻，他们地图了，日光给南部电影院办，三月电报进来，这单光土了。
1: 百姓电视机会，看不完整表扬，搁来看个没？台湾他们为了吃住汤，天天光土的，不等于白，大姐姐的，天安人光呢，吃腻了，光给个不出口给你们汤，他的吃腻了，光俺给个不出口给来专门管。群众乐极怕住，空气看不清楚天呢，同面感情赢了，小妹岁数也赢。
4: 看没有看不通不听，下不着空都不来，浪车稳当热得吹。看在看不认识，自动给干错了，穷人穷丢了四万血。泰迪兄七百他们三百年，七百干部擦龙用为企图，新旧堂三百七百银币，七百跟住擦龙给开旧堂对联，去过签约，这当也不明白，要上企图。泰迪兄七百他们天天养心希望堂，他们天天不休七位。
1: 我不得对电信级别从哪些用呢？出个错，恐怕不对堂，从家给别个，刚把车用呢，得叫起头，贴住他们这银币，他们这给他给几百生产面。泰迪兄弟那么给七不用，出钱七百退钱了，七不错，退钱这不用我堂，对堂硬擦龙用完，面对秀，他们恰起了锅，也堂过不就过过瘾了，锅也看能叫起，他们恰起女呢，恰起不叫瘾。
3: 罗杰帕住日光了哈密，日光堂养狗刚当了明年全国七不新人，他们地图了，日光给南部电影院办，三月电报进来，这单光图了，百姓电视机会，看不完整表扬，搁来看个没？台湾他们为了吃住汤，天天光土的南部电影院，大姐姐的，天安人光呢，吃腻了光给个不出口给你们汤，他的吃腻了，光俺给个不出口给来专门管。群众罗杰帕住。
1: 二头几家，你们策划起，俺共合拢单位长修修，落去派出你过去快递视图，三头那么些给开出了明年三月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月呗，俺共堂人工客段群养参不去，日子吧，军电冲过所七段群养参不去，台湾你过堂龙过，七七阳光土了，苏北群起苏七连不新闻特别密切，我东阳干部新闻图。
5: 七六周对，罗杰巴住，你过去可以当不当堂？
6: 这人俺做罗杰巴住，他们的，俺的两把嘎子，这里那老里也包了、毛了里呀，困住呢，俺的娘子，我奶奶肯定都是大着。对，啥子啊？就我得去吃的是大碗面，对不对？
5: 给我叔叔做完了。那是，
6: 养我叔叔。现在两把的屁股都乖。
5: 到底好不好吃饭了？
6: 对，罗杰巴住，他们俺给俺俩培养的。
5: 韩国的那剃秃了，保险大多。
6: 对对，
5: 他我都恐怕也得咱们也养毛小多。
6: 那是。
5: 啊，台湾讲俺那都养个柴火当，举个清明了，我那能当用啥子面都完。
6: 那现在两把的，给他剃不多呗？
5: 还得八十三七十三万呢。
6: 那给他切个剃死的嘞，培养一个。
5: 那是是。
6: 哦，韩国的伢工资啷子啊？那是一点点，罗就八十的。我都给他个七十多个啷子啊？挺难做，你给他俩添个培养。
2: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간부 속이 너군 대부 면제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리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랑과 나와 우주자바 속이 나와 대부 면제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진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 요구니 개구 앙아 구구초

0: 장 같이 했어.
1: 김민도.
0: 오늘 개체 무슨에 동시 야오민도가 네 라면 갈치가.
1: 김민도, 네 차 네 수 야오마 티브체 갈래 가서지. 오세.
0: 승마스 아, 나자 조무수. 장 댄스만 시내 용유. 승자 수수. 만주 시장 라키 마지. 다 시장다 전주 치매. 잔 승자 마시다.
1: 네 라면 캐 림빈 봐. 你肯多切切。
0: 张瑞，他乌苏叫嘛子？
1: 乌苏叫咩？让个新个月呗。没想到俺过个月吧。你先不听唐国英了。你也没想到了。若不切拖个月不得，先不听唐国英。
0: 让唐国同队来年先去。先到尊队买不得，让个西个这些啦。快开始下，人生呢，越在最多点不大，苍茫不能写自己，人给寒冰在前边。

0: 야멘 쇼디 니 냐로셔 기랑 차 냉우나 십스퉁비 우나게 응그스타 숙조시기
1: 아 계지 마시 가시브레 나 라저 까지 라면서
0: 투지만한다 단독 고소스르바
2: 뉴양장 수문아구 웬디망장 레고 주니르 자샤 콘세디 친아게 계주 겸니다 나도지야
1: 나도 마자샤 도즈메 앙자 주주리니도 수이메 야 워스터인다 니에디게 창모 보았어

0: 다도 유린을 고시.
1: 남사이, 남사이. 왜? 도스네 응이 그랬어 있네 봐. 데링 말 봐.
2: 지진이 숨하고 지구 숨. 도디가 상문이 선지 템나로 토고 셰유. 상문이 예배 콘셀에 나동게 토제라샤. 장게 구메스. 삼급 키브리스니 임베.
1: 내가 나스네 셰비 봐. 제가 막혀는 찍겨 말이. 장제모 생야 삼치시. 아니. 르제디 직수선이시. 지금 사도 왜? 내 경험도 왜?
2: 왜? 신체 팀이 장가 구유 매. 두동아 셰모 중화.
1: 신체 팀 파샤. 장소 된 줄로 네. 나도 말이야.

0: Bakbar Sichu Langba Tang, Sekri Kepa Soki, Bakbe Riki Nedu Yuzi, Yufang, Bakbu Zangsi Khan La Pipta, Ngay Tsongka La Pipzi, Ribi Meba Chuta Tang Pichu Nangcho, Bakze Lunjung Tang, Lengshu Tunba, Bakbu Sekri Kepa Soki, Bakbe Riki Nedu La, Yufang, Bakbu Zangsi Khan Ne, Ribi Meba Chuta Tang Pichu Nangcho, Yufang, Bakbu Zangsi Khan Ki, Nguyendu Ki Jikje Tang, Chile Mine, Bakbe Riki Nedu Ka La Da Kyung Chi, Yufang, Bakbu Zangsi Khan Ni, Geyong Ki Muji Tsemba Si Yinbe,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치 니소가라 빈에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구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 칼라 총가도 빈에 십제 냠리 낭제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굴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라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초
1: Lingua da jian ge hengguo de guan jie qi le qin bu yin ne dian bu jie neng mian le sheng zhe jie jie gu min du ning jie da nian gang bu de mian zhi ji an nim du gan le jie san ke li yin ne ye lingua da jian ge hengguo ji guan jie jian bu ya hu ji ge yin da lingua da jian ge hengguo de ba la da am la le pi bu yin ne ku na ni sheng bu ga bu yong bu ma zhe bu nian guo yu bu neng xi sheng su yong bu de wa
2: 明了大街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迎通参在娘这一期明了机这级别机心起过比喻音明了大街前在明年给年团为年现出了肯穷给我抓米西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给按这苏的给面具起的三朵对于金铁连帮店卷个堂明兔脏西木久则雨普尼动画王子娘素借雨 铁西起来米热不热起不汤米塞不米通话米就团吧米干不说给年团月子毕竟避免汤铁为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汤我要了卡巴汤从康南列片给观众额就人民大街汤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斯冲给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年长陆地卡巴了列过给胡记初期暗暗暗你出即顿松也过姑姑顿暗你出
3: 哎呀, 姐姐, 林国大金韩国的年落出这款多, 得新的, 他的韩国的那张是差不多的, 也提的就新的, 今天的, 你拿落的就新的, 对, 不是七年多的, 也新的, 对, 今天要说的就新的, 我这张作为韩国的, 是的,
4: 也没给别人弄红的不明白他, 那去养死对吧? 过哪? 过于口, 老子你对, 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 也没你去吞噬, 脚步青皮糖都撇糖。 青皮糖给吞噬, 青皮露泥, 给个皮青蛙拉给鱼别, 也没拿出去洗洗。 지신기님주례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탑람기고니 민주 능공기 사와게도블라 민주기 규림남 갑야미고비타 능공라 폭도미비토니 쇼균강야미바 야내상토
5: 균통야매니리탕 대외정신기야매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유비 십수비치라 갤린유 카바랑차 레워게구지 투숨구구 구추숨 사니에 하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주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0: 저거 디제 가봐 용거라 유마르다. 마달레 림부디게스네지 로와야. 랑게셰브도 광중다 주샤 유마르다. 니 러브데 모두 인지 계죠. 먼저는 거르치 가죠.
1: 야, 쇼윤. 가르쳤어.

0: 근처 도.
1: 낭다미도.
2: 네 봄에 라르도가 시작한 것도가 미노가르 라키게바. 드리라게 빈조심 조 방송관이 만소로 고쳐야다. 콘케비 두지르시 요토샤. 네 라토지 야시도 삼대유.
0: 지놈 신라 진짜 송마리.
2: 제나든 저 맛이다. 라이케만 삼노. 나 오칭라스 뷰다.
0: 레스 오칭라.
2: 보고야 호시도. 공을 세봐. 영아. 제너 나 가발을 가지고 이. 긴히 쉬시.
3: 光儿，徐振东之下。

0: 자, 딱지 제비규 도구 입에 작소신이 있죠.
1: 쉬다.
0: 다디, 코란주 김규기 믹스에 소체 실이샤. 제그르기 길어 시큐션 제비기는 차상토 마리. 자, 디 소나크 제비에 신규 입에. 제목 간부나 자조상 제비에 수익인교 소당실이. 디네, 디나르.
1: 믹 와두.
2: 我那能打农吧？啥女啊？那咱总有一位没得当时的安当过下午的，也没能没搞不死的。
3: 你们都忙死着去的。
2: 哦，我这哦，鹏飞华清这。呀，我那看啥子？鹏飞了没有给我们的哇？甚至会在出罗外街了，当年刚拉八百东时候的行为。 Nyewanyin takta nang zhuyu dae suwa. Kawa zhi gu dae yu sigi. Zhou.
3: Kimindu, kimindu.
2: Nye gyorgo.
4: Liz, to jena, nye xie su. Nga zhi xiong di hendu xiu xiu.
3: Si peng fei, zhang dae dae du.
2: Azi, xiao fei, xin dae kawa le suwe. 能没得 怎么的 对的我让你笑上一档笑嘛是先说了今年创下新闻的今年不买了创下快要这啊等到清楚几个我让总有啥呀给新秀强的用嘛的
4: 地震之类的什么都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강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수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가봐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 균진이 유파 나다 나와서 축하기 대당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핀 십제 냠레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아세산에 하수 전기 진관주

0: gaji, jilina lulia, bola mola lia, kunjune, ni, nyonzo, mune de kandelitos, dahadron.
1: De shabshaji, what did you say to Staron?
2: Yoshustuala.
1: Naze.
2: Yangushustu.
1: Chenuk, lembati people do
2: it. Taki homasuala.
1: De logibazu, ham, and kiralia puyai. Listen,
2: sir.
3: Hungodina, tea tubla, Boshidato, Hawato, Combate to Zambia, Yang Moshuto,
1: listen.
3: Terang and also Yaga Chow and Sugar Chimina, one and another young sediment.
1: That's a lambati, Kirati would win.
3: Haripa, such as Saveni.
1: Take it at Chertix delay, Priyay,
3: Grand.
4: No, Hungodina comes to Lampangos, the city and then Rojabatu.
1: All the Granga trip to Lampa, Tinaso, the Kiralia, Tega Puvi.
5: Jidu khabar, lewar ye guji, chu chu jik chu, chu chu jik.
6: Yertu ki yang, nime cawa qi, ngakung lulung tangwe, chang shu shu. Loke padru niko qi kui di siptu, satu namsi ki kechu lo mingne suy yu la. Niko ki nubi yang qenpu din yu be, ngakung tang ninkung kudu kyun yang cambu yu, ri zikba. Gyundin chomgor so qi du kyun yang cambu yu. Tiwai niko tang, lungko, qirchu yang guak tub la, sukbor kyun qi sukche lebu si ngun tobe ma qi. 我懂杨干部行为图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5: 로지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타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체버시인 섬디 투라 지고 그 뉴버 대유베 상외 땜버 진네 제다르 고 투라 베싱 딤시 치웨 콤버 윤진 뻬야 갈레 크그미 티웨 함물라 처주타 티드 고 투베 뉴버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투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당 니콘 그뒤 큐양 참부유 리제바 균디엔 총거서 치뒤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초 양곡 토블라 숙불 견치 숙체리 부싱은 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은 토 칠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코이 당바낭 탕
5: 여기 파주 지골 함니 지골 탕 양규 강탕라 민네 주고 체버시인 섬디 토라 지고 그 뉴버 대유베 상외 땜버 진네 제다르 곡 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진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드 곡 토베 뉴버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진 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르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7: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가바 너치 약스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 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불람 로고 루충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니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파르투 나제니 모장 나세 로바타 탄잔기 크우 타마제기 미츠 로카 접도 초시히 보종 강부 되면 나제 테니 장도기 용수롭 예바타 숨신기 도입기 예게 공항은 제바라 체징 숨신 동부 미증 어제 장장의 뉴슈 토니 최소기 가자지 제 난도 지리니 제도로 깨자라 체신치 팀인 숨신 동부로 큐신비 체계 지신야 숨신라 체니 지리능 깨자라 용시 유지 쿠심강니 동신 초타 니회 쯔리 체신치 강배 나제키 시균 지진 예동 계획하 유바타 숨신기 조우르 체베 토강기 최실 세괴키 숨신 나부인라 디카라 나제기 캡세티 야제 추주리지 옌 숨신 지진리 동부 종부 계제타 동강 경부 계제티니 계지 계난키 동리 지부 촐레 마와히

미소 롱어로 강중 사도니 장도기 쥐바탄 용수 케베 나와 시샤르메 웬양 딘제 냠가오베 숨신 태조 낸디가라 계사라 용튼 강이남 서법 초지미 녀돈 뒤기 좀 셈베 보종기 강부니 예론 장부 코부 첸부 창샤르 참수 내 유바타 힌두교주 최시르 롱균티 예론 장부 초롱 첸무 초난 조람 규티 창조라 야르 당웨나 제구 폐배 체린실 젠키 넘시 된배 크식 초바타 페샤르 더브도 제비 나제테야 다다 초난 조람 케 차번디 첸시

Mashi sabab tsuzi mi, nyedong ngabdi zam sim yu na ya. Degara choshi rizhib ki korshin, namshi lenshir chi watha, zishin toba che yu. Ne yu cho ni, ngakong ge ni shu jo we chumu shikdi, hojo ni changshu su shuru wang ni, tar yalung zangbo yu nangdu, pop jo shin, chachu bebo ta, kangya shuru we kangchu sima. 대신 체바 메베 내유 초제기 투몽권의 내유 롱키 멜롱 탕솜라 소주 진압치 노유 토간토 계절 용신베 나제타 담르타 조 표샤류 체제 리규토 내유 나제타 담제 체주법규 튕교르 진토베 카라 컬론 렌시 체제를 동토 대외 렌시르기 구유 대대부 컬론 수협 소주로 펜도 진내 칼롱기 뷔체 콘도르 돈토 네유 장부 모니부 되면나 최기 동구 시보로 솜제기 켄시 테미츠 요와 직자도 초벌의 체징 테니 계절의 제배 쿠류라 차겐 토부 여진 칼롱 최도 바조 차셰 잠시 유나야 계절은 피도비 현대기 지신 시시 대조로 자와 매징 조 렌실 치외 시집기 동겐기 추주 주련 치외 토네 손에 지기유 방송 기계가 달고 시타 자신 대나제라 냠가웨 나바타 순슈식 낭기 친구 내유 종교 용서 캐비 방송 로마티다니 장제 송아우에 기감 부류 제시 체내 제신 고군이 군이나 계란 초대 치스디니 기감 표송 소부시 예배 챙구 치바 더부시

나제 기 담라라 튜민 기 깽외 네마 정신 유티 로게 숨신 제모 칼라소 자싱 동셉 기 팀나 원이 렌시르 첨부 유베 동통 타 원제 남 도보로 게유 튜민 나제 기 난콘소 립디 신감 타 예감 퍼징 추징 안 게베 대정 중감 첨부 제고르키 기감 피집 파 줄미기 춘이티 세레르 응원시도 페샤르 나제기 튕공 페솜 초보 여진 변정 지용기 개주 개주 잠기 나제 니가라 좀 역시 중국 카베라 지론 나기 케나 춘조 전타 케메 셰디 큐르미 동이 텐디 머주 칭이 셰바텔레 나제기 초르 초준 좀 토바타 서주 련송 제베 뉴발라라 뎨베 지기 여바 난기 독토 리지 케완츠 십제 제바라 시나 시균의 무치 주점 세베 나제기 추속제 티니 메이 갸반 추시마 치니기 점기 춘조에 타 찾아와 리지 송

미름 내 미럽 파르투 도위 토간도 초신비 강바 표리 최 뭐네 표조니 소자 규모치 이면 하제 대외 진조 제외비 장염기 최소 지급시 테니 롱동차 인 디가르 내자 신비 비미츠 정중기 춘이 파 조디 시드 기발레 토비 최소라 진비 도시시시 카세라 법차비 최소라 진비 도시 테니 최소라 제통한 파 중감라 최소 시비시 전정수 전주지리 캬롬나 토이 대야 캬롬니 서법 토자타 고교 교토 내 예배 미지기 대제념 염수 용카고시 랑구 캬롬니 팔론 장부 총고 앙타부디 인신 라고 캬롬니 캬롬 조기 지민시 가인스나 캬롬 초보디다니 편전 참도 총기를 빠져온 종기 나우의 총대 라고 시에베 명 캬롬나 토바시시

마신디게 서법 초제라 찬용 민 시동 좀 심지 연애야 힌도 자주 튜롱키 니가라 추나 마부다 예배 체주 당의 신바 법토기예 티 자주 정신기 차롬 차교로 팬도 침부예 차롬니 칸솔에 춥진 괴괴 체토비 책수 시간 이마타 내괴타 사도의 장애 괴도 로마부 칸솔 팀니 무인록기 균도 랩탄 랩 체바규 시네 캬롬기 캬바티 초바타 캬롬기 캬바티 지슈타 네슈기 니베 워토 제문수 테보로 교조시 예배 타라 캬롬도 초바시 괴교 제토베 캬롬 표입에 캬롬기 괴교 테니 신도 테보시 가식니 로코모로 미 카제 잠네 괴교 미치 지레 중니 잠 셈베 예론 캬롬 테 네즈 미딩도 차르투 규제자 딱대 이마다르 낭고 대사법 소재미 초동전 심비 리즈니 사법 소재미 시동전 심비 캬롱이 중에 바로도 생겨 캬롱 지수 기워도 강워 하루 뒤발리 강주 소모 차이 교수니 상상도 교비 초전 도마 뒤발리 초바타 대신 캬롱이 중에야 Rinpeishin tewa tebu kyaabu shuruwa le chungwa shishin. Wengya kari tobu le pabu onwe kyaarumni luk gyeba shin nian dira ca tamboru nian toba ni ngoma yi chi gawa shishin. Lagu kyaarum chwe ni Yelung kyaarum ki che zedo ta ngozara che shu ni garna jime zeri tida shin. Zeri tida ni Kyaarumni rishur gyudi marishur yondu, kyaarumla sukbashowa le chubaji yinxing. Tida tuyun rinbu legyun wo, rishu gisho ninsu lungse tebe chakdo ta chima nyi yonwa ta chibji kyaarumya marishur yonwa le chubashishin.

추니 지신기 계자라 괴뇌기 차견시시 힌두 자존의 교원 왜 출란타 차제니 여론 장부 초롱 침무 규티 장외 소교조디 대다 리조기 각디 출란타 차제 남자 서버마외 매도 정도 삼회제바라 접소 중심 크노난키 출란테야 접소 예진시 총두 대다야 상외 소교원의 뒤시를 모장기 캡에 서신 데려 렌시를 코딩 지기해 렌시를 최신 최룡 당외 룽규기 창조 서지 당부식 응원에 매도 종리 리구도 내배 정중 감기 꽤바 차 창수기 서구시 이마타 글롱 리게네 매도 종도 말을 퍼두 청구타 최구 패배 지신 민자 외래 파르난네 롱외 제모 최신토 토스네 마사 파라 Rimbatarjaki Gerimgi Namashi Chubhye. Rideu Kangdi Tsamni, Rideu Dongtong Nguri Gekui Yimbatha. Mara Mutu Di Gyoce, Rideu Pepe Gyunjang Loma Chariki Junggu Yinla, Tene Mutu Di Gyoce, Rigui Ki Gyunjang Tha, Che Gyunjang Ki Loma Chewe Nagui Yin. Rishue Tha, Longshurni, Tulung Denggui Ki, Charna Kuishe Yin. Rizine Rishue Paratu, 동미 결하기 남균이 뒤시 규칙부터 예매시

0: 人家社会差不多就学铁柱通个天啊这边念地如既要改变色系的国家性穷牛娃切记三百余了呀可能没事
1: 태양,人民양제초배토간테니힌두링돔타유럽타이시예릉돔니동그템네야르파블레총화시시이원내세평종샤류점규기지도초슈르테니人民양제탄잠키서브마르차조세쿠도내유사권테점규니세슌구규왕키제도로조시约징태강라客修的节日七八塔三月末节个月别三月节末节个规约塔三月节军도신도자차不许 태야,지루니동류도와시베니시라.이원샹짬무룽크위키르므서부시글레.루부룽앙지니디.지웨로니파봉쳔부사싱.데다지샴기풍소테베도슈타동거테베레.슝은서부식초바타.용수토시송웨슝은태야.쳔마니토.시그르시토큐르기유.투동잠시기낭토.법리타.동거포네. 지슈토 테다 풍소 테기기 마르니와네 풍소 테규 파르토 까마 초레 고르기 메베 정중기 추라 테니 지주가 숨기 춘소의 장첸키 민무주리 아담 로기아 죽지기 체인 대급수 청디라 미 주점 신베 파봉 첨부식니 유주식 탄 자와라 덤지츠 니용와 테니 루유라 쇼가와 시시 닉사 망부 이온 최후 캔네 소주 랩도 개바타 추라 카쇼르티스 초의 메규토 뇌즈 섭진 속의 중국이 점린 토기 서시 포규르기 제슈 망슈 인베 기급지시 서시기 제슈니 세콜라 통마르 초반에 송디 튜징부 서시기 치나 포규르 왕키 피게타 냐자 총우웨 정중키 중제치시 자치싱 라르미기베 정중기 서시 제슈 이메 외네 대존이 정중캄키 교와 타다키 대바 치겐데시 지루니도니 로로 지니에 첩제 총우웨 제슈타 갸즈 정신기 티르 캬롬기 리조체 주된 조어의 제베 이온 서시 지린 시베 민창께와타 대야 현충기 계급 서시 진행 통마티시

유츠니 소매 퇴이시 펜전스 소모 신도니 마부 예베 라마르토 딱토 소모 지주 니드윤가 토주히 테나 펜전스 피벤츠 윤도기 소매 제바 이 쳔바식 냠스뇽 토기 서법 초지미 솜도 뒤지잠기 처숨 솜니 니제 총계로 공부겸도 종도 차유지 처숨 소니 차룸기 가비 펜전 샤류 키수 체슈식디 차룸기 중내의 총외 니사 응외부 키수식이야 이시 니가라 팀럽기 차룸기 넘버 신도 레부식 초바타 로코모로 리지카웨 요헤

진다 조지기 대기는 송 최송 소명의 고르기 담제 나지라 경리네 폐배 전보로 소모슈이 내고에도 폐송소배 내주기 차견 좀여배 최송소니 총총 깨나다 응우르 초기 뒤제 군계 퀘시차유

지디우스 처숨 소면 점오기 담모메도 림시 시가 체바타 티 처숨 소유지노 탕숨 이도 원오베 제겐시 체휴 펜정스 최우 최종 민저와 최동 화점 해보마세 최우이 결균

당기르니 매독이 신감도 줄세. 남자 바로에 라샴기 컴퓨 매도 초니 무진 부유 최도 매독이 되게 림신 후보로 최신도 대야 중국 이도 왕쇼기 지규타 차도 자쇼기 컴퓨 매도 제수 차업에 낸디로 컹덥 최도 컴퓨 매도 후보로 셰베 냠가웨 거버식 줍신치 로레 진의 숨베 대비 튜네 송디 닝지 로게 지기 컴퓨 링크 난키 유제기 컴도나 매도 지리 지제가 셰티 싱도기 매도타 지슈도 제도 잠바신 컹덥수 차도 지레양

0: 또 죽이
1: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들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치단의 지거리 또 세감 줍장지 포보다 수수자 멍구윤은 주지 딜레 링즈지 포보다 아니 주세다는 수 야구치 링기
4: 자야 오스차샤
5: 都是要做苦下了你让他抬去打压的韩立方给吞下沙的日子去了呀你们我了呀妈妈细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是有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店给阿们那个帮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重点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冷苏每周三遍我韩立方从康林国小蓝旗给科普洛车卡车韩立方从康

0: 오네 젠장게 젠장 안 나고다 나다시 영아 영아 야주 야주 야주 예
1: 야
0: 야 응 나다더 롭종 롭종 속배나네 롭종 님 무슨 일이죠 장사를 차차 피게 된게 보게 황정 유럽치도 능국내주 학국이 또스네 빠르게 이제 장 안 나고 쓰기
1: 집에 ti kyo sto nim kha she chi yao nian me za ne wo nu bu tho zhu ji ke li du
0: ya
1: m
0: ran ge chen tu da di te lo nga zu duo zi nga ge sa cha xia seng bu du wei wo ne xie no ke xi nga shang ran yi no nga ka ge ji xi mi du yi ne sam lu shi dan du m
1: ji xia ji xia 让给你这钱吧，天不堂我的马西。你个这钱多？回信给米仓买给你，让你们打差许日，开始来给买别天大顶这土呢。俺那让了胡尊要日，老唐给七许钱呢，让给天总请马西。
0: 让西多哎，开始俺最没了扎啥比呢？俺最紧张的，你们能先瞧的。
1: 用不杨家收据日。 年三大、九大的要是，第一天了，俺逃不去的亲友们。

0: 방다다 규시 이시 제버 상무대유 이내에 예소로 파미단 토바스 켈링 투브두 제장 자지문 스마비고 상매 삼려 없다 로지
1: 다른 안주 더도 돌 수입다 켈요 마시 예소로 그전다 근저 유명 상매 싱그 봐 계신욕도 디나 준두매나 네 삼시 토바
0: 다리 마다 쇼빈 请问 예소로게 이네 키라스티게 너니다 정마시 학바도 라오샤다 주자 선무주의배 미시지 재산키라니 삼야오시다로지 가다 타마디 타 흔드스제니 니야 삼시두바
2: 왜 학바도 말하니 스칼스라
3: 폐지 랑통주치기유초
2: 당근, 나 침지 손자, 리구당 세인, 두균 아르게 큰 징매, 이내 돈다 니티에라, 니 아직 안 간 오신그리, 두균 그 수침부 갔어요 말해, 가사 미틀리 겸네, 보고 늘서 당연 삼지, 년도 발에 넘미고 말해, 흠, 침요 말해, 니랑 세우, 다리 있는 니 아직 치도, 늘수 유세 둥근이,

0: 팀 진행 도배 라자 드로
1: 소칼로
0: 팀 관계 체나 주조 팀은 예수 루이 바르게기 쳐답라 데네 집에 된자라 느즈당와티 슝탄 게르기 균노라 중괴 첩진 포유바타 차죄티 바르돈 체베 녜바사 유바시 주조 팀은 예수 루이 네즈 바상타 팀단 냐자 제군이기 지제방다 메세와데 네드윈 첩치웨 차죄디 네즈 바상 체바타 간조 네 지제방이 메세단웨 녜바사 유베 팀단 녜망 체바 대주 제규타 중화미마 지든게 급기 녜든 제팀 안 갸다 중에 된제 담보타 앙업증업듄 앙갸다 주주리니 퇴제탕보 앙업증업니 땜비따라 침다 제바 샴세 주조지모 예수루이 바돈 제베 니바사바딘 세간 순주 제규타 세간키 첩세 왕자 메바수규 주조지모 예수루이 내주 바상 제바타 간조네 지제방다 메르세베 니바사유베 두가 순주 로숨 제규마세 첩지 무제고 진이슈동규 인신 세간 순주 제규 라다르 체네 무제고 진이슈동규마세 세간 첩세 왕자 메바수규로 타주규인 팀너츠

0: 제고 갸세메도 먹어. 나 마치 시세메도 준치 봐.
1: 말해 하자 뜨디.
0: 아. 기나니 쉬우메. 못 튀인다.
2: 닝도 뭐랑게 나고디 닝 좀 시도.
1: 아. 나고디 에.
2: 아.
3: 냐자 딜레 경치.
1: 아. 왜? 얼레레 잠 쉬어다. 대위베메도 창마. 나 마치 사리 지러지. 아. 가려. 교치. 교치 이제.
4: 시.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니바도 주토바구 라파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토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궁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기궁치네 롱쿨궁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자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궁기쿨유 장자균형치바 쪼내쿨궁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추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컵게 메베 짐치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응고 컵게 뿌 꾸마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게 응고 컵게 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교구 让我们鼓送了数据柜让先你个片了地堂用途

0: 동주 숨주.
1: 동주 숨주. 지게 양락에 동주 숨주 말수.
2: 동주 숨주. 더더 빠르나니 유나. 동주 숨주 탱지. 동주 숨주 탱니. 동주
3: 해제. 무슨 소리? 해제서 어머서. 나 영야도 시작.

0: 왜 라뉴고도 와? 뭐래요? 내 너 쇼치지. 내가 수위 몇 신내 왜? 계승 가면 나. 자. 지도 대비. 직진되는 맵 처리. 라인아. 진짜 춥다.
1: 在你那送，让你给那边米吃我的，加做的，记住了呢，别到南巴西。
2: 天气也怪，粮食也弱。
1: 嘿，南巴没个。

0: 동주 숨소니 다 채워지. 지겨 류락에 동주 숨소니 다 채워지 빠르소.
1: 동주 숨주소니 다 채워숨.
2: 동주 숨소니 다 채워기.
1: 동주 숨소숨.
0: 동주 숨소숨.
2: 동주 숨소숨 다 채워숨.
1: 동주 숨소없이.
2: 동주 숨소없이 다 채워주.
0: 동주 숨소없이 다 채워주.
1: 동주 숨주소왕아.
0: 동주 숨소왕아. 지겨 양락에 권제 동주 숨소왕아 바르소. 동주 숨소왕아. 더도 반나니 유나.
3: 지겨 류라. 더도 반나니 용마시. 만 정문지 제발에 채내게 합시.
0: 동주 숨소왕아 태극지. 동주 숨소왕아 태극니.
2: 동주 십조.
0: 지겨 류락에 동주 십조 바르소.
4: 春秋随三木多那取经出日。春秋十三不听进。春秋十三不听进。春秋十三不听松。从这时，明德从北即将流浪了。对外春秋给撒下安详的托把，真是地雷受益。
5: 티켓룰라 계란과 동주실 탐 재난지 티켓룰라 안경 지나다 제로 300이 70 되나
6: 소다 소다
7: 티켓룰라
6: 티켓룰라
8: 티켓룰라
9: 용수다
10: 용님

1: 我们这个地方是个别的。刘念，出国前三天，同学是不是去了？同学是不是去了？上个周五的。老俺是到外来了，去吧。穷苦的。哼，选街是我顶不上去。去接刘了，这是对。他现在是也不来了，这大型大面的，俺注意，去。
2: 留了，留了，去接留了，去接留了，留念和尿下。多把老俺脸子，马大切了别的下。一年开心嘛这，和俺最卡的那边学，东西嘛天呐，家常的细菌么多，先打开一把。
1: 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接留了
0: 너부디 제 매해 봐.
2: 콘제디가 항상 하시. 마세게 탄다. 직접 전화다 좋아 쇼통미도. 계속 관계 캠비는. 그랑게 회교 남도 공마르베.
1: 디디엘 라슨저 고마시.
2: 조디. 초바 먹무디가 지요 마실라. 사비치디 조소 먹고 좋시.
1: 마답시유.
2: 개침부터 들려. 직접 전화 마피비치. 또스네 니콘 쇼르베.
1: 조리, 먼저

0: 그때 제발.
1: 버터티인. 네 날씨를.
2: 이거
1: 갖고 가지 제대.
2: 내가 쇼가라다 고스미 제대. 나한테 지금 말해.
0: 뭐가? 이제 같이. 내 죽을 됐으래. 수녀 나고 잡으래.
2: 네 아무나 맘에 든 거야.
1: 자리 갑스 같이. 그뒤네 님은 지금 갑스 같이. 그뒤네. 자한 로봇 유사 챕시.
3: 도저히 가도. 저저. 수대 파티규.
4: 영아.
3: 계란이 많이 드셔.
4: 刘星啊，你过对了，没唱麦当了，叫刘斯比。马里，马里，马里，小刘，小刘斯比的。既然你都是真多杰比呢，你可干脆要马些。学的，大天干脆吧。
5: 哦，嗯，哦，听，听，听，哦，听出不得的。啊，马里，马里，他们的，他们的。
3: 既然个这边，千里一口的，他们干脆要的。
4: 啊，他们，但是马里前面。
5: 都是说一起对，嗯，啊，嗯，
4: 刘青啊，也让笑，很多都是这边的，我们寂寞的，你是来去点给的，
5: 让，所有看不见的青年，今朝天在老早结束，老早结束说呢，天亮一天，等到南卡巴一节，今早说话去了。哦，谢谢，嘿，别打，呀，
4: 学会，
5: 我的，嘿嘿，嗯，啊，嗯。
6: 就去单位没？让，
7: 听不听我说吧？嗯嗯。明
3: 卡岁啊？陈一凡。哪个岁吧？你十几？能没哈巴几就说个小了？我才几岁？
7: 我才几岁？能记得没？
3: 哼，江苏抗北那几年，这些的肯定有去，到我这当阿多看那电话去了。

0: 지겨 려라. 니가 찰레 나제 셀라 쳐요 마시. 니에케란 찹슈 삼수유.
1: 외국이 제메레드가 다가지야. 던도서 니 선교 영다시도 내 좀 말라 쳐요.
0: 토르데브나 니 구지 쳐자. 지겨 전라 던도 페모스. 야메니 니 콜 쳐바스표가.
1: 겨 마시. 잘려지죠.
0: 찹스 대시의 취하마님 나라.

0: 꽃피 클리는 거
1: 터제나
0: 캐는 말이 장축이 돼 있다
2: 뭐 무슨 거 시던죠 랑 뒤류베 깨버디 민라 류칭 양사 랑 뭐 시부디 갑충 어 계지 말해 호중아 저 류스비리 랑가가 어어 양양 야매나 쇼양스비다 틴데스비나 저저
1: 아, 예. 박도가 봤지 않다.

0: 텐데도 가서 해봐
1: 저거 유료요 말이
0: 아 새끼야 죽읍시다 너니 삼부도 왜
1: 니에 대나 삼부를 하면 또
0: 야 겐시하게
2: 우리 마도 스키시다
1: 아 나 겐시하려요 말이
2: 이 충마시
0: 네
2: 야주
0: 계속 말해
2: 도스 내가 수고해요 니 허시 다른 곡비 찡하래 기후이
0: 야 니가 쓰래 말해 찌세업 기후이 왜 타그라고
2: 아 미신다를 시작한대
0: 미신다에 대리랑 태문 니 쓰여비 텅도 심해지기 왜 쌤 나서라 쓰던기
2: 쟤네랑 갈시니 봐
0: 어 대리가 쟤도디 나 쇼바 쓰기 양기하시도록 Nu bwe.
2: Sem gyu lu de yi.

0: 다양한 자가 기사
1: 자들레 돌도 주고
2: 자가 디스스케바 개요 말해 람포로 친친이 말해 한디 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지 쏘니 정중의 면서리 최장 자리에 된 직민도라
3: 자나고 야구지 체육이
4: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호아리 또 세감을 줍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유는 주지 딜레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최야 부지 링기
1: 자야 오시차샤 또 시에 초코샤라
2: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르디르다 실로레야 니메오거레야 마모시시지다 남보레야 나쁘빵보 야부시여레
1: 한리방디 오네야오도
2: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게 파르티 문지 야부시나로나
5: 타스 원조 촘레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비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 록체 카트 한리방 총강
6: 드링한 줄 로게바드 함디 아니 렘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7: 대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라나는 건데
8: 대우 수수도와라
7: 나세
8: 양우 수수도
7: 저는 렘바데 피부도 왜
8: 다디 하고만 생각하는
7: 디 로게바드 함 아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8: 나세
9: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7: 제제
9: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7: 나세
9: 아 대외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발
7: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9: 아레 바도 사직 사베니
7: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9: 나세
10: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 텐덴 로지바도데
7: 어다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느기란이야 대가 부위
11: 지도 카바르 네고르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직
5: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넘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데유베 나공탕 니콩 커뒤큐야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뒤큐야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我懂养肝不行为土 七路主队我给爬车 你过期会当不能疼 空气恐怖清晰体泥 同面感心意啦 修明随手感应 空面恐怖疼不提 下主恐怖的脸 冷却稳当热度吃 空气恐怖神神 自动给干错了秋年 穷丢了苏瓦许 泰迪熊起别浪萨布尼 起别刚不参龙原为企图 行就躺三杯切不应别 起别更瑞参龙给开就躺对年 取贵切约 若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熊起别浪提尼 阳行西我堂 冷提顶秀起为 恐怖铁队迭行级别 从浪西永宁 出不错恐怖部队堂 冲压也别个 刚把超永宁 地脚企图 贴居浪着银别 浪着其他别级别心真迷 泰迪熊起那么起起不用 出不见起别推清了 起不错推清这么用我堂 地堂昂参龙永为 明对秀 ham chaji lo gor ya tang gup ju go go yin la gor ya khan yin gyeopchi ham chaji nyu na chaji bu gyu yin
11: lo ge pa ju ji gor ham ni ji gor ta yang gyu gang tang la ming ni chu gyu che ba xi yin lham di tu la ji gor ge nyu ba den yu be sang wei dian bo zhi ne ji dar gor tu la bu xing dim xi chi wei kong ba yun jing bu yang ga le ke ge me ti wei ham wei la qie ju ta tie du gor tu ge bu den yu be da jie qi di ting er jing gong ni 찬이라 고르게 기고 죽었게 임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기고 죽었게래 쯔미그 편종 로게 파주
5: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넘시키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쳔부딘 유베 나공 탕 니콩 커뒤 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르소 치뒤 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 탕 룽고 철추양고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我懂养肝不行温土 칠루주디 여기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12: 미글라딱제체네 미그네기 니가레체 비징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중루수리면제심주강탕 잉통천제냠제기 미글라지제지비 지심치고비규인 미글라딱제체제 미그네기네트용우유네 신토블라 긍충기우유 로미시 비징 비민당 대외정신기 민내중로수리면제심주강기 안지수덕기면주치도 사르도대유진 계린방딩주영아탕 미토장시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汪泽娘子解约，开始一人每日陪七八趟，每三不每通话，每句通话，每干部说的难听原则。毕竟比明堂天为人心计，明年中路所里面在新旧看了撇汤，我要来卡巴汤，从看能力偏高观众我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小别，过年撇巴的各所学三年，还是创建领过的下人，爬过重重的认真。录制卡巴的，两个月估计，初期俺俺俺年初，几段松也过过过，段俺年初。
0: 好几个不堂，那就听吧，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预防那当那位苏区看了皮大我们就给这个节里人民习近平的娘们人当做了过年了

0: 집제 냠린 낭지 고르구당 고수 굴레미고
1: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전 허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 취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0: Tengye Dewey Chumchungki Sasi Angchongoba Tapsun Chisar Peba Gosu Shukuyi
1: Tungyu Nisayang Da Chua
2: Si Tungyu Nisayang Da Chua Si
1: Tungyu Nisayang Da Chua
2: Si Tadoba
1: Tungyu Nisayang Da Chua Ni
2: Tungyu Sumchusona
3: Tungyu Shibzawa Tengsum Tungyu
4: Tungyu Shibzhu Sajir Changge Chumdu
5: Longa Stokwa Leza Chuba
6: Shungye Rwa Dembu Rangji Chashdi
7: Tungyu Nasi Yibli La
8: Chen Yi Fan 明通内也可以读 几丁托, 几丹明白, 有没有信? 我也说我写的叫, 让对绿呗, 给我的名啦, 刘青阳撒, 让我写不得搞不穷。
9: 我明德作呗, 几个学不习, 乱爱那人的最可真心呢, 让给俺的水都去牛鱼呗。
10: 你从大河里呢, 让他水都去个鱼吧。 드리니랑 카바게 보셨네. 자 과유야. 박박 쌤지대요, 주바.
9: 아 박박 쌤지네 가려워지. 계속 같이 비는 균도 주고지베. 장게라야 동주 집주제 사티 요구시.
10: 다그리. 야 동주 집주제제. 사제대 녀 닥주리. 김제 가리메 시구베.
9: 가리나.
10: 자다 민데 그치리. 흥.
9: 수수랍신 인도 정마시. 티제시야. 참부 수수시 도시. 요년. 장게 마지 비시. 민데 구서 메라게 구레 견제 주나비. 장게 라베 월 맵선 좀 민도.
10: 가게 마셔 오네. 얘 나와 올 펑크리스 갔으래야. 나 오는 아라니가 최대 제어 말이베.

0: 야주, 예시에서 무인당다 먹고 장기 고조 샘스야 없어 뭐 뭐야
1: 하시 빨라 니 키랑 세배 가니
0: 로연배 아 양우 조수해
1: 하시 키랑 순단라 나 좋아 다 그럽 유네 니 키랑 일 다가 요미다 코아 룩룩 양는기 시다 니 대가리 니다
0: 라보 같이 해보지

0: 야르게베
1: 하 티레르와 테옹이 키랑게 갑규나베 제라 니 규르구단제 미사브 치기유 다육샤나 키랑게 님나야기 아라화디아 로주락심부다 테도 키랑게 님나야기 신도 망고 밀나빈다 기대샤다리 조비시 하요리 키랑 냐르 니비어바 예 초세 소물만 혹시 치제 냐르 누가치비 시다 파사 쉽게 야 아헤 냐암라 랑쪽에 배슈 나 니 시라 조비시 쇼리
0: 다리 가져가 있으기
1: 아 봐라, 키라니 다들 예박과 소주컨디 주로 손상 총기 구급다 뛰지 야기당과 삼촌 간에든데 최배 쉬고 지마 낭다 큰 요마리라 뛰는 친구 요리
0: 연이 가지고 유 티니
1: 아씨 봐라 예단 주부디 교수카리 박과디 예과장다 해 요마리 타등아 고야디 낭제체베 추고 인지시국이 아 찌빠라 니에 밀쇼 태제 타모데 홍마쇼 이겹쇼 치니쇼 치니쇼레 고민도 니슈탐파라 하이 빠라 어
0: 다디
1: 빠라 툴디마시 딩아나니 포부니 파탕 켈레다 켈레 파르기 쇼부치야 타모디
0: 다음에
1: 어, 계란게 맞춰 나봤지. 내가 주주다. 계산신 보여.
0: 양양, 수수가 수시스디 손수기비. 손수기 내 기업시. 이내부 인지쌤쇼. 손기업들 대부치 없이. 아, 빠르게. 내급 리마도 매지랄 로고체 도마시 상한디 장기가 님들이
1: 뭐네라 기도 네 네바도 개용 개자 유배 바꽈 주송한 수두치기 빨라
0: 양양
1: 기란데 쇼아 냐다 암라 랑수기다 쇼 응나니 알아 최쇼리

0: 아마라. 헤. 계란씨 비우인다.
1: 야냐 유베. 대쇼시. 아하지. 조대 큐는 엄마지.
0: 가나교.
1: 아하지. 조대시. 나부 조부시 이제.
0: 냠라 계란 같이 쉬면서 부즈 세그레스. 맞으나 자체부터 타라블리. 니 나를 계란 꿀에 쉬도와.
1: 저소디 단지 가르쳐오지. 내가 드제지도 맞아 남사체 두바.
0: 암라. 발라 대샤 갔나므레. 돈 뱉으려서 쇼기.
1: 라가 발라게 차례 갔나네. 야호 차고 유승우지. 내가 야호 차는 뉴슈 가주요 마시.
0: 괜찮세야. 네 발라게 알리 괜찮래 제 로슈락스 두고리. 베다 밀 십시간 쉬대브리. 다르게 레저디 나 주소사. 디 주부이나. 사강기 진다. 전부 쳐다.
1: 라이나. 바라다 지구지기 하시 인지 퇴시 주부여 쓰시 나란조 강부 침부디 제시 자기 야옥하 주마제 사야도야니 허시 소아 로데비스 깨지된 다그루고
0: 계란가 희금이도 깨부 초고사디 깔레 망스게 부리 바라탄다 고는슈슈 매사 샤샤 피게 단아디 노요 말이 또 오늘 근데 저래 메시지 살레돌리 클럽 체비나 보기기 샤요 말이
1: 수수가리 메 지에도 왜 보디이나 让兄弟搞了。
0: 俺兄弟，大哥的，这个最起码我三龙兄弟，听俺一个过来打了不准备的，你全几岁嘛的？你准是几七岁的？一年没下的，也给当过的。
1: 勇啊，也给当过，阿妹也给当过。不，
0: 那，
1: 让那我出来，提前让爸拉读书也好没读，你学学么的？然后去马里来和农民子去拿了来给开皮馍看他让你拿着去把把三子些点的缺卡少人到那顶马里随那马去然后从俺的做那些拿那我可去了吧
0: 我
1: 可认啊大卡拉索你把继续把鸡干过了马去的
0: 去俺用不轻松了，还是送伢多点。

0: 대기 감사. 대령아 죽였는지 조종지 보기도 조세세미 공투만이 세미. 더 비용 가서 마소고 추세지게지 예양야 어리문조사기 시디대학대미 디냐 부수자기 어리로니지 지저는 해결주 디고시아 흐리바 지도하지 이내야 해결주 주야지 아직 구출매라 동주 시주단지 사실 암주가 분위하기 나 요니 뇨부 메세치니 사다사디 자고시입니다. 나 가오스미 다른 사람의 싸움을 쏘한다. 사동지가 나 대년매매 톱지 간지시켜 내 유 역학지 기내자 군대 역학지 기내 년원의 시에나 진단큐니 요마지 이내디 미주 소야나리 사실지차 다도 미소 죽이되며 소나시제 도비나 시내 뒤에는 당군 도시 디기다 제부사디 슬궁의 제제 도마시 제자 도교시 주디 뒤에는 당군 도마시 들려도디 나수 민덕이 지소용다 총례 망속초니 승주다 외계시 전부시 샤라 민덕 소비 지켜주마 구김 전이 방계 소재는 그지
1: 행계 감사 디네 정례 쓰시 앙지오디 마오 로숨냥아 바기 민더 속배 사하텔레기 개지남자 칭시 디 민더 속부좀 내소 사하텔레기 남자 치슈시 아주 개시 개탐배 심슈 기제 남자디 리주치기
2: 지게 流浪跟着学上下错过的让这个三西推来给你这公司差别级了罗马人公司现在给三西合作一年了嘛的他的三西的其他是明德错过的新娘子和那子广播中文公布的
1: 几个流浪跟着学明德三西电视没论点难了上下错过三西一年从第一节从那起过时他的四十个人物片子给他妹妹说情话呗
0: 今天你给要是来这那说咱们建设的萨尔比达有松下的安水历史的停车松在湖中的菜有没有多天南最说明的是空我的找我以外前面接上天南最啊六岁年过都是在年纪三十几那么几了年来从的要是给我三不三米
3: 国庆陈一凡了跟着学校明德四岁了路不都经过地铁清不赢呢其他的过去六年跑着完了修经体的呗
1: 让一个人呢把推荐的手机过去留了年我西北那年必须问的是可以那次上他最能力推荐呢
4: 真的还得也说了
5: 现在
4: 还得也说了那么大全部听着

0: 나 동초 집주 다 아무리다.
1: 공개 매지. 행겨 구유진스. 마시 대리 총도디 직접 류라 공원 폐지. 정말 세세 경구시. 얘네 단다 사지 앙정은 뉴차스 소자. 제게 내가 몽구지. 공개 타주 남구기. 제자 콘페 토마스. 네 행겨서 세세 쇼이.
2: 저희 디그제 쳇래. 사지 앙정업래. 동주 십주 되지. 베스트 도메.
3: 제자 류녀가 나 중국 기제 타지야기 왕직 하루어지. 마다래 동실에서 소제 주도적으로 나주미나 마샵샤지
1: 제자 로디게나 강에 먹고 쳐야디 타보도 상자 초배 냄자 쳐없이 탄데 구급디 상자 초보다 토메 참부 쉬운부지 탄는 뉴슈디네 최도 부치우시 직접 류라 토라 창매 마저 나부디 두장 티회 쳐치니 간다 남부 초다 아주 민도 공시 마원바 티회 도쇼 쳐치는 구워시 아주 다 간다 최 공시 로마 냠레 쳐없이 마세 아주 탄다 추지한 대부다 지구시 재산 창매 아주 민도다 직접 류라 이지 나죠. 가인스나 콩게 창매 로팜 주뉴 요마시.
0: 용아, 디제이너 나주 양자 직접 류라라 이지 탱직 체조. 말해봐.
4: 시.
5: 류녀스녀디 예유 차라. 쇼고 마지고네. 피스치.
1: 동주 십주. 我们的这肯定用不是
5: 폐지 明德 김씨 상마도지 사지 앙정부디 뉴엽지
3: 나주의 明德 롱아슬림부시 마세 사지 앙정부에 레슈게야디 明德를 지지해시 타모디 류니 루부를 통용니 나주 주부로 캡상 파포 나무는 내 켠이 켜무소
0: Susu saja kalau, susu miku kota. Azu ngial mil kapdo madam cie. Susu nuju karshoy me, kelian kamejo. Midiri, terin cium tuwi na. Seni su soye we mikuyori. Cezang azu semne cie, kocun diaori.
1: Tidak tak dia pasi. 我让走，拆解的，就这。

0: 지겨 려라. 단다 간다 초 먹기 싫다 치기. 계승에 제리제 카티 잡이.
1: 고전에 저 건데미도. 남자 계셔야 이베.
0: 사제 안정읍에 년저 사고 텐탕부디 차도 한코 차샤. 신라 토네 사시 토기.
1: 년저 바체노. 년저 세부신 다게네 주디 고셰비노. 사고 지즈 선교 안당고 레리.
0: 이네 제다 먹고 싶어야라. 먼저 뒤대치야 여유 차다 취업지 동주 집지 제일 사비 야고 제모 토비나 초보지 배드 매수 스코샤
1: 나 미카르 년년 저스베
0: 동구토 먼저 응원 먹고 뒤대 사비 치야 매봐
1: 무가라 니 딱다 세사 라게 주고 레게 치슈 탄도유 공스 신다게 가서 다냠레 치지 식도 나 남산 못 뒤치
0: 키벤 게린 토스베
1: 아고야 키벤미 미상미 나서 민도 속베 상자기 멀다 먹었대 실주아이
0: 직접 전화
2: 도서 입자 줘
0: 말려 제가 주의

0: 지겹 류라 사지 앙 주용업어 뉴엠네 단도부도 퇴주 규정구 침부지 타부도 상한 퇴내 공사 소지기에 먼저 다 좋아 진념인도
1: 경은의 주디제 균이 체뉴용 마시 뒷균대 지켜 마시 단등인다 서린다 시부교 권제 파주워시 통도 도스경부인은 먼저 아띵 마시
2: 도시 장가 성당 속배 지겹 쓴다 화연 속배 지겨줘 이신 속배 지겨 올라 혼나줘 선인님고 셀라 대드슈다
1: 리스 念了三十万千九。

0: 초보 농원에 리화스니 이제 세부시라서기 얘랑 때 수업도 수교시
1: 저거 되다
0: 야 나가 되시 저거 되시 야
1: 샤하이너 야 딱바스 드레치 최가도 괴베 룩둔레가도 치다
0: 야 얘 룩둔레가도 참았어 답이 얘 초보리 대대제 뭐냐 화용 그래 아 알아
1: 지 나무 기업 삼아 장 초보리 장게 라갸지야디 교체단 형도게 로봇 채울 때 내술 때기 때기 채울 때 저다 진짜 로봇이 교 맞지
0: 디미라 라갸사
1: 시 대 라기 좀 사.
0: 아, 진짜 그리 치다지. 자, 체니 봐. 죽으래 엄지면.
1: 응고신이 옆선배 가면 세리. 야. 샤르 심스타야 치도. 냥아브네 라지. 꼭빈세마 마차 시타니. 꼭빈 심부시 거예요. 자, 저스탄 뛰도게. 아.
0: 잔디. 가롤 심지 쉬었을 것도. 녀디. 기베 차리에사.
1: 도면 육쇼. 그리 차리에. 디랑 바라게 곰치니 스페셜 단지 뉴베 차르는 시소자 자차고 모두 편토야 매바
0: 가르시아네시 한달러류 우드야게 추고다 시고리 신고유베 나카 쪽고 뒤유네 뒤쪽조 요리 인지 디시다 니 사브지비 데스 도먼도
1: 도가 상 냠다 충부도
0: 라오류 유베시고 나 수지리 시그민도 니 칼리 니베시고 우지그리 이지 사브지베데 숙제 시나요리 랑가 아 미국 제브디 니 당리 제초
1: Woo!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래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하나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 시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균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한기 대탄 지심 제국비 유이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핀 십제 냠네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나가 구구초
1: 허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니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주 사브르도와 대 예 티레직 쓴다 이네 대 이 나로 대직 쓴다 대 별 신념이 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직 쓴다
2: 我对咱做的很多的是的呀面前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去养死对吧过哪过鱼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面你去吞吸脚步青皮糖都撇糖青皮糖给吞吸青皮路你给个皮青蛙来给鱼边亚面拿出去洗洗 自信给凝聚了这边面具的温度给冷却特别冷结果呢面具能供给稍微给多了面具给巨人囊卡不亚美国的汤能供了普通美味汤的小熊抗压美吧亚面上头运动亚面的日汤铁味人心给亚面捏了偏不鱼巨人用了小熊鱼边小熊鼻起了给脸鱼卡巴昂茶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3: 拉斯娘真人富康面康去年对不三百卡住清比堂那年地堂地年是个子路木车地亏卡住清比堂那年面子从康老个重点连同去管不浪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比堂那年面子从康林国大建个很过的关节吃了清不赢呢电不接能面临深圳借借公民度宁节那年刚不得面子记俺你们都干了一个上特别人那年林国大建个很过的关节
4: 江波呀，我几个人的。林国大建个很高的关节，江波呀，我几个人的。林国大建个很高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人呢？湖南人三百加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明了大建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塘铁围人心气，明年中路苏人们在新竹康塘，银铜现在酿制起，明了几只级别，几心七个比较人，明了大建前子，明年一年团委呢，先脱不啦。
5: 坑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塘铁围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塘，安置苏的给面具起的，啥都对于紧。铁链绑定卷个塘，明土脏些，木脚子鱼，坡泥洞哇，王子娘子借鱼。铁线起来，明热不起不塘，明三不没通哇，明就停吧，明干不说给那天鱼子。毕竟避免塘铁围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竹康了撇塘，我要了卡巴塘，从康南那边给我转个就人民大街塘，人民娘们两小辈，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是创建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人站，陆地卡巴了，来我给估计，初期俺个俺泥处，几吨松也过姑姑，对于俺泥处。
6: 大娘长阿几啥？长得来多少多猪个？长阿第四几把开要买嘞？让不落亲戚的买嘞？
5: 韩立芳的排球单吧，爹拿个橘子做呢，人中的面子嘞，前张家里捐钱面多啦。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在门口的店前韩立芳排球单的这个人，都是干么就张姐婆婆单，叔叔在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球鞋单呢，出也不去领给。
6: 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
5: 你让了排球单呀的。
2: 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的，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韩立芳的，我那要多。韩立芳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工资也不去那热闹。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旁冷说，每周三百五，韩立芳从康，林国下南去，给客户车开去，韩立芳从康。

0: 엠 헵차브
1: 레 다이네 베트사브리 지마네 갸르 히츠고르타 시모도 소마 깁치 나 정우이 야가인 거지
2: 나 지 저서
3: 야
1: 네 야야야 알레 집도
2: 이다 이다
3: 집도
2: 키란즈 보지고야 류옌 사간 들려디 굽디브사
4: 멋이 단지르베 장미 듄류베 깁디밍라 류칭 양사 장개가 양양탕 샤오양 카르베 내지바 디데스베나 양아 브라시미드고
5: 류연서시디 공스 챔퍼시리데 루부탑갸 쿠티브리
4: 야야 류칭 양기 나에 밀송과 깁리 서시도 쇼거죠
5: 야 다 돈노
4: 야 이다
6: 喂，芳芳，然爷，柳岩三哈推了一个解释车间，是你学干啥子啊？

0: 다 님체스 구브리 야 디스다 근데 나는 님스 겹슈
1: 콘데데 피리
0: 조디 오리오라게 초소 시르 시투어리 직제는 코 인가 유제 락도 카바르스다 시노 쇼유기 마지 야 가르쳐줘 왜 가만 좀 와 신야 왜 가르쳐줘 자는 요 배수를 시도
1: 다들 아빠라 통주
0: 뭐냐 집에 내가 나 미만 보고 제 소자 직전에 나 미치
1: 왜 오치라
2: 야야 공세 딜레게 가발리지 장발라 공스디 야지 제우스기 제자랑에 퇴주했으니 발라도 흉내 갈 레베 잘하되게 독소시켜슈
1: 네 신수 오치라 발라 공세 사내 생각으로나 나 발라 공세 춘주님에
0: 나분이 됐지 아. 어, 타그라. 지게 리우라. 굿스나다. 아, 타그라. 냠 퇴부시옵스.
3: 왜? 지게 전라다. 지게 리우라. 사간 퇴레기. 차전 포모자시. 차송고 근제민도.
4: 디디 인고초. 테린 발레기 제 차되다. 기브제 당제다. 페미 제미 냠제 쳄스 팀도에. 코니님도 좀비는. 민다가 고차사시. 창제민의 대지 쉽래 라오여시.
3: 제장가 참부시시도.
0: 어, 야오초스. 지게 리우라. 네 파르체시 모두 견초리
5: 야초 겨드웨
4: 아 지게르라
5: 야
4: 야초 겨드마치

0: 나 좋고지. 니들이 좋고디 거기 좀 시기. 좋고디 중두네 터주지. 발라게 보는 시라 수입에 낀 게 굽덕덕제 표심지.
1: 왜 그 봐이?
2: 우미. 얘왜매스 러비보?
1: 하이구다.
2: 지금.
1: 하이구다지. 하이구스 공문 그래.
3: 어머.
2: 계지 마시. 무디게 나가 키니 우 마시.
3: 봐봐. 봐봐.
2: 미녀.
3: 봐봐. 봐봐. 엄마 주다. 봐봐. 봐봐. 봐봐. 엄마.
0: 제장. 부디 로추 년체. 你到哪了？婆罗提个永年大，几鬼几年，喊着几年，彻底年忙不要的。你最听这孙子，他那婆的眼光没长眉，婆的前面些马子，红玉些我的，老你一见了，婆的阿妈那自己不错呢，装不着。现在婆的偏得看了嘛，出让出钱不着。今天拉不着里头，婆的落不着了，拉不着个亲戚。 用不到全部的，从自己家过做不着。团圆团圆，老爱能做了，不的，跑轮上不去不着。今天，不的培养给，起来看见吃不着。今天别去，同桌聚餐还是什么着？

0: 야초. 감사.
1: 괜찮아, 감사.
0: 야.
2: 도재나.
0: 기니 민더 쪽에 고자다 힘도와. 어. 정마사. 롭조소 야랑 좀 드셔제. 롭스게 보 키셔.
2: 걔라. 네 희랑 쇼티 줘. 나 럽신이 되메다.
0: 자소스 데스면에 주 그두문 지치도네. 디두라 삼시토니 차브리. 쉬다. 나 쟤네 양태다 가리.
2: 나 기랑다 자자비.
0: 집에. 얘네. 현재 상자 접어 복도 당자. 양아 추드로스. 나 과연 없어. 힘도 왜?
2: 흠.
0: 김씨 동주 주장 같이 연결해. 칼라딘데 심도 갑스기
2: 길라 길랑 기비베 그뒤에 랍잖아 클라스도 로티 쉬르샤
0: 알레 망소아

0: 야쇼。지겹찬라，다와디니슈루미，직시루나。六元色系的那肯定修足。라。哦，六元色系你也去比，能比你不稀拉多。
1: 냠래 시야 꼬르 시야 다가 람사 메스 깨지 시야 마사 군에 두둥 알라 후기 아가 용기
0: 영아 예 신수
1: 어 응아
0: 너 랭 하류
1: 어 개매 랭 신다 개매는 응아 조잉
0: 영아 교시
1: 레스

0: 우동 동부면은 야채 코스 맞지. 야채 먹고 있는 보러다 긍지 용눈 맞지.
1: 야채다 보러 긍지 내자. 건조 사야치도 된대 용지. 뒤는 시르 봐.
0: 리조연야를 쓰는 시야디 개침부지. 이내 밤이 주부 있나. 랑게 중재디 개를 수업도 그. 쇼제 마게바 남을 필도 아유
1: 게라 계승이 드제 마셰비나 민더 쇼제 게토 마시
0: 동부친나 자진 체브리 민더러 더 말이 부추나 란주월 규구 포요 말다 아 더규데 녀월 다녀 요지 도시 녀 공주 상마 루루스네 카다 야고 셰샤오
1: 明德了，哥哥，你来面子，你继续请马水。哼，
0: 宣布赛的我那扎这么多。喂，让毛主席局里不着的，开始开始训练新个预备。快点开始训练。

0: 我说留了，嘿，别的。
1: 그수인다. 구실려라. 레스. 고베시다. 구실려라게. 나 주초역대 공부시바 갑시라죠. 그래 줘서. 랑바라 거렇게 가야 되게.
2: 더다 도토슈다.
1: 용아. 디키랑바라 공수녀하게 주회이기.

0: 디 강예스나 나 조공세 지게금 하요지 제자 익지상마 인터넷 수업지 기랑아 고추
1: 예 고추 대사
0: 아 용아 고셔 리올하게 저메 이기디 토하게 XD Trust for 난 되게나게 김두에 아 고모소 디 니에스나
1: 치지라이 제주 우 가서 전에 봐
0: 고셔류라고네 고셔류라 기랑바라 공스 남자디 폴류 맞고 수요하지 당다 주와 시스 체디어다 계시 민덕의 만주미나 폐진 폴류디 폐진 미스지 종가디 와치리
1: 예 시스 제주디 개배가 독재 담을 힘도 와 네, 한번 챔비. 총 좀 챘어.
0: 예. 네. 예. 구셔류라. 구셔류라. 아, 또 쉬는다. 그냥 감히 드려 무슨 용도이라. 근데 쟤는 괜히 쉬고 그래.
1: 걔왜 괜히 쉬? 나 좀네. 요.
0: 랑바베 공수 꿈디 주저디. 나 좀 민덕이 이 힘부지. 얘라. 공수 신다가 연운이 요마치.
1: 요. 그
0: 알아. 대예.
2: 哎，叫人捏巴了，可不多的，
1: 马地送鸡蛋给他，这事大些。刘星阳，刘星，
3: 季建成了，我来收拾，爹你也他就行。刘星，季建成了。
2: 就留了，你刚刚从哪对象一直有一记忆？季建成哪个谁是鬼？空格谁是？一年三家给对那么久。嗯，孙思明给谁了？季建成哪个人家？刘源三行团的公司经理，托我那个有不着？刘源三行团的？嗯，可对了公司的钱大，门卫嘛打不起，通啥买不着？第二天咱才说去呗，只有一记忆。
3: 나 지금 집 와.
2: 네스.

0: 참 남자 맛이야. 야, 니네 뒤에 찍었다. 남자 귀는 맛이야. 야, 야, 야. 헤, 뒤에 쏟아. 격리지. 뭐, 남자 귀는 맛이야. 격리지. 네, 레스와. 그저 주소. 지금야, 그저 주소. 좀 도스괴. 아, 쟤네 야호 쉬움지. 림상아, 무엇 구디어다. 가져제 줘봐. 사야기. 사양아. 사야숨. 아, 지라 이너. 야, 니 가져라 줘. 쉬어다.
1: 핑제라마죠.
0: 아, 그치.
2: 그치.
3: 핑제라마죠.
2: 그냥 한 입에 있지.
1: 这些人就不要去了。青阳，让给欧哥，你也过过了吧？别这家钱不得这里了，康北嘛过的，凭借马拉西马路，明德的公司队，来这个公司里，公司里听我这边，去我西这个仓库家下，一年，老不出拉下，全是还没多。
2: 刘青阳，让给幺妈的是老去这里。
0: 钱哪能做个这些活嘞？
4: 这他做这些活嘞？这些活嘞？这些活嘞？确实，呀，俺做来这上个做不意思，养我妹子，得看你别亏着啊！
5: 确实，得看你什么呀？
0: 刘青阳，让这些活嘞，我的，说说啥我生不得个？
4: 也不怕得，没看待遇到，多多勉励自己一点，呵，大弟，也你跟这些活嘞啊？
0: 确实，确实，确实，
4: 那可怎么的？
0: 青阳，你妈让巴拉给列着领队，俺做啥嘛？ 看他连着的领主去呢，俺做公司时做小的时候的，马三俺做阿来先生嘛，首先锻炼给从不求的事情。现在上面让巴拉里一起接接，所以我有这么对不对？但他都对的，让巴拉卡住下面的狗子，怄起了，
1: 找不来也，光我做。
0: 青阳，你们得做让他们年龄多，干了一点不见，连那老酒站住我的，咱们拿起米的时间瞧着。哎，
6: 大姨呢？那边地点儿开过久
0: 了。
6: 都起了，郭木松。
7: 喂。
6: 青阳，老酒公子哪儿去了的？你不做，我自己干。

0: 여기 가리 메시지시다.
1: 지겹잖아. 디 응아.
0: 디데레 지겹잖아. 그랑게 뉴루치야 개기대. 초분에 초진 잠수. 가리나. 단도 초분 맞아 참아. 사지 앙중에 간담지.
2: 체자 남자 근데 신은 서시중의 체도 상당 우리 스틸료녀의 속도에
0: 지겹류라게 남자디 뉴루 제비는 캡산 개민도 조선이 대단히 요마지 숨기
2: 캐나 중에 다시 덕지 시위에
0: 方方 미상을 내다 지었어
1: 라 지겹잖아 디
0: 지소, 레오 삼시아브지, 통도 공세대지 가시네 봐. 잘 내다주. 지금 류라 시아바 휴지 콩쿠 관자 세나.
2: 요쇼. 진이소라, 너도 사바 다시 떠다. 내가 우리 마대원지에 아름 미기게 아니 주치기. 디콜라, 나의 내다지에기. 기니 갈래수수.
1: 야, 디, 지금 전라. 지금 전라. 지금 전라.

0: 아주 낭무의 상황 가디가 휴. 라마디게 아 두두도 어째다. 예 클릭클릭 김제죠.
1: 디 암라. 체라는 무대에서 그네셔.
0: 야야. 오라다 지스겠다. 콘조트 농을 가지 제도. 김제야 디게 제시. 디네 쳇디게 콘조야 쳇지 측이.
1: 아차. 자, 디제
0: 워시. 미카제 세제 나 로봇이 달랐다.
1: 로봇 가르치오래.
0: 강부보니에이. 탄더 공세야 린다스니흥민도 이내 종한데 린다오스니흥시. 머시네 은이니 주워대대네 로티흥민도.
1: 아차. 아차라게 종한데 쏘안베. 허지 무디게 레니 흥마지.
0: 老刘，你最拉杂，俺就能没对他谁？错不错，该来算的有嘛谁？我的娘的！
1: 啊，弟，啊，弟，你来的。啊，阿姐，钱多些，他大弟，他多是，他缺不赢，你们说，你也谢谢谢我。 무일학조에게 긴섭시 형마주의
0: 밀로 벌은 수요는 김부채호

0: 도깨자네 가래시우시카이 오지 부 나한테 같이 유지 겨우야쇼 제수두에 난 로뚜이게 겁나 아나조 대대호지 디두 김제마호드 제요마지 마다 람발라 레제가 레흐치유자 창모 레제요제시 세가르 베드 这次路线看的好些，啥些的全部要买些，对对，让出不起来要些，怕有错有些，听不见。这次路线呢，啥不是？马队有对，是我刚能些吃些，你让你们送准备的，咱们疼不多。阿姆拉，我从国内带回来。带回来，是我，让巴拉罗皮对。 사시디 데데니 흐시
1: 데 근저스 데오레 키랑구수디 다체
0: 데마데는 과대니바 예삼다사 소와 모두 여제 깨규시 니망 알아서 갈체네 다들 모두 다 같이 규시
1: 라 더도 앞교가 되게
0: 아무네 메스디에 락제 디모도 자매 다 같이 규시 내가 여제니 용보사수는 라부소
1: 我记不着了，但是一下拉姐嘛，对，都不说应该，别的添了一下。
0: 啊是，啊，刚不低呢。阿姆拉，
1: 我有事的，去让土宅拿木锅，我得特别去拿去。
0: 呀，让干嘛着你吧？

0: 진짜 도서다.
1: 야주.
0: 장기 금우드가 좀야르스기.
1: 띵아 장기 뉴베 남차히 카덴실 반내 용마르고.
0: 장기 힌즈메스 시어마시. 이내내 주든 저 도뒤 장가가 시어치고. 다들 계시시디 사지 앙주영업들이 마세 먹는 테라 강해시라 요소와. 내 주든 저 도뒤 장가가 다 계시어고.
1: 쟤는 장기가 다 계시뉴 휘베. 마타레 년 남자디 락다 제대로 정시어시 마세 속과 역시 예수마시
0: 아 이반 따라 보고 마셔 봐 시의 경우들 마치 영어도 왜
1: 류년 마시란 속배 시켜시 이내 나라니 냠레기 레로 잠어도 나스네 카시 제제 수술 레고 도담 제니 편주 깡고 제야 매일 제시 단들한게 멍울 상무 꼭딘 제호시 뭐도 물 상무 남자지가 떠겨 마시 장시 30년도 하시다.
0: 네, 장관 가시 안에 저도 좀 신기. 이는 아
1: 왜? 네 하고스. 도스네 요거.
0: 집도 제래 실종이네.
1: 어.
0: 어다시 아이유. 고조 전락에 잔나르 규르 고슬레 맞죠. 제자선 좀 클라스 하셔 송기.
1: 하고스.
0: 나 들어오시라.

내디니 차님 토제 갸증을레 미나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긍지 팀웨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초내 치가야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제메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초내 치와 탕 리규 비싱 시륜냠내기 속자기 겐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당 자외 속자 미지머 체제 식타 리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 식시 양 조, 초별 사태의 구역도 협진 갸중원의 미 시동아동삼기 도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 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징워타 북극경을 마실타 보갈부 인싱 소군의 나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신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립하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主母是京主日早啊京主地地几岁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十八二松地京主新年二十四不他苏北京册了密尼行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八二松个月别日记彭于春年速度七十时混醉前用初于你罗尼十三季 浪过了点呢，强南金边浪牌都江忙不通着月。

0: 我们搞了，我躺在沙发上，刚睡醒没沙发睡，没得沙发睡。
1: 大钱呐，三万多呢，一堆钱呗，俺村女们在这地，中共跟女们也不是。过些不该钱白借了，古龙西站能给。矿改地，俺村台湾给生产马拉给，产线持续性的送给。
0: 남산구쇼라. 겐테소 상황 황부 사이 신게 기울이 수시. 태공연 안수 링샹 이다. 링샹 이게 과전체배.

0: 지시
1: 가 가트우세
0: 가트고메 시그미드고 동기장게 아촌나라 카르시에보다 카르체브상마 직지니니게 세브코 유베 계리 이거 지시

0: 어디 마 도용 배 칼 님이 도와 님 뭐 드세요 디 예포 겐 봐 예전 준지 디 예포 충지 민러 예장산 쓰기 요지 포문잉 제무디 예빈 주지 민러 쇼구 쓰기 요지 제마시 보소 콤바베 콘주지 섬지 쇼마스베
1: 오글라 캄사
2: 캄사
0: 오글라 테니지 기즈 오글라 페아 쇼메베
1: 오글라 페고
2: 데아
0: 쇼화
3: 오
0: 보소 도제 호서주
3: 어어 보소 쇼 안조 칼라사가 저도 저도 진진
0: 아메칼 년제 도제 요소라
3: 我的巴拉哦我是老皮是用啊都这样说
0: 爸爸给我罗里
3: Let's

0: 咱们先给从杨家街送来了，小不得了。先打，演员里啊，专门给钱，苦又给钱，你不看咱们多了。我特地没推那出去装的家里的鱼，但那层空门那一面那个就咱们先给从下去去装去，啊，形容给装这一套，军给过就下着，你当是新贵他，他那些钱呢，肯定推那零售，忙不起我这水平。
1: 当然，这里先的点茶味精，也老早人不是跟俺去买姜子，我这阿姐，去年那里来找我买菜去，阿姐那个很多山西洋货，你得看些几多新鲜度。他这一进门就吐露，阿姐对不起，看见这小阿四个，但吃这下那西皮菜下夸了吃呢。满街有人，这满街有人，满街有人，对，你过来得看些些姜子，我得来着。今天阿姐你，等个日子当，俺都去去种地。
0: 세부나노라 요즘 텐데 요요 다가 좋아 아자 요요 요요 다 테리스스 아야 디르도와 류종 체조니르도와 제가 니 클로티
1: 텐세오 김전테 요요 수수 모저 모저 고디바 야오시게신 수수 다 추슈리자 하자 침대 아자 로 탈

0: 이게 룽버들의 수도가 맛에 간소 연롱 장보다 하세 추체 안 추슈고 초부 추세 좋아라 된소 숨 제세기 사절라 슈스도가 안 체자 추슈스는 제야 다야기 이제 랍소든 저 두아자 그린 간소 세부 조사 대야자 딱다 딘나롤라 오네 고르기 등수 끼고 이거 채 아니 세부 코란 폐기에 슉 좀 치면 아래 굉장히 유대 잠바 뒤 가운데라 다직 폐기에 진주 잠바 간도 유고 다리네 주기도 봐 다직 촉도 쏘요 아래
1: 아 네 아니 다 젠들이 아니 흘려 채 다 차가죠
0: 그거 제일 좋아
1: 아무 드냐 유리 요새 슈도
0: 네 간도 대딩에 대하자 구세 중세 대 가르친 난 간도 뒤인데 에 대월 간도 여기 세포기 집에 규제 체제 야 미리 락시 소액이 냠내 간 줄에 예 코난 집단기 더 준다 고라 슈월에
1: 그게 라간 도야 디 소단 수루다 컨지 테네 오 저스 나 뉴그베
2: 단 도스 바잖아 내 주부지다 내 잠부지 온 심제디 인데니 수제 전 잠부디 수 에드 잠부디 디다 주부딘 디다 심제 간부디에 다그라 봐 주부디 수 이야전 심제지 있는 애들
1: 좀 어 점접 세제
2: 어 단 대주견 뭐에 내셔 줘서 간지 좀 봐.
1: 베디
0: 락천장
2: 어 심제딘이 수 봐야 요야 파야 셈야 차장 단 대주 어디봐. 예상은 주 단 서신 대비제 좀 내가 셔
0: 지금
2: 나요. 비야 제수 와 지기 나루다 된데 단 심제 정시제한테 링원 차샹샤 따더상 통지제 링원 송교제 된대시대 따단디야 빠따다 지 몸부 흉두셔도 좀 난주다 땜지 간제비데 렘비기 고비스 렘치 보고 와도 우겨셔 따디 인간디 저비 디반 봐 따데주 루규제 난 루규쇼 몬도 좀 잡아 베미로 니미로 제제 잘라도 맞어 베닝도 소소 라바 디쇼 몬도 좀 잡아 저주 디간이 고 좀 봐줘 저주 루규제 다들 캐주 디겨봐 그거 또 좀 약 차버가 좀 나는 거 그거 차버다 되게 제일 봐
1: 那我还第八了，是那那处落给呀，那你去了说。康三，我好。那那组秘境我呢，恰恰比那他们那西南路里啊，人最少的我呢，他团结那个团结人是吧？但你那天三几所偏僻，去迷茫几个跑家那路里啊，但面对个这个的背对上吧。 근데 초보 차차 근데 닝지지 양면은 가지게 지금나 땜지 차상 신나니 줘봐 차신내래 다디 구름디 조단 줄로르디 마침대서 시도와 엔체산들이 생각이라디 된지 수지 게라게가 저야 연이 난스타 표게 수규랑은 안에 조단 제비면은 닝지게 제고 근데 시제 변는 거 이면 어쩌시나로 나셔야이
3: 레슬레스 나 주니디디 당고 최자간에 차샤브라치나 안에 상진 상요 어 테네 카리에서는 골롱잔네 태장네 죽슈디 딸로세 지오리 디보돌이야 어 내게 고두고리 가면 니디 날로 차샤브라지네 당고 니디디 파마다 파마 그지 체제 어 니디게 어 땡기 지오리 어 또 들어가서 차셔는 시주 양다버리 니디 장을 와다
1: 니디 장을
3: 어 니디 장을 와 제가 디나로리아 개바지 디오리 니디 간서는 그게 니 저거 록수나 로라 아니 어 향시 향요 어 드네 샤샹 드네 아니 롭사 어 파미 너도 침바 아니 롬장 바탕제 두주 된게 제대 파 수가 두두상 민어주 그 수가 두거리
1: 아 네네
3: 수네 파나 그 김장 그 재화 수거리 어 파나 김장 재화 수네 아니 망치디 드리 김장 피 재화 수 선이 아니 지 샤베 두주 그 투삼 시수 제제 아니 소통이 그렇다.
1: 아니 네.
3: 어 만두 고대 가르치고 있으나 아니 대상진비 답시에 교전 다다주 그래.
1: 아 네.
3: 나무 마고 수에데 다다주 샤베게. 어 샤베 뉴스도 나로네 다다게 샤베지 요래.
1: 네세.
3: 아니 대샤베 겹 사소나 아니 신의 세제다. 다다 고도도 돌차 샤브라지나 수자 당고 치마데 샤베죠.
1: 아 네.
3: 어 수자 니바야 어, 문부대 샤바죠.

0: 수장 손바 피베 누보시 아버지.
1: 아, 네네세.
0: 아니 걸리도서 아 고당스 겹제 녀제데 고제 아니 신에 걸리시 아버지 딱 그래.
1: 네세.
0: 어, 재정 단도 뒤 쇼가 손남 다제라. 그런 게 이마 벽 루규 겹제 남제 커요래.
1: 네스.
0: 어, 벽에 니들게 최고 나올려. 너무 막고 수도서 세진다 세번 매배. 아니 미수 제버든 나오지 제 수입을 했어.
1: 예, 오늘 뭐 저 역시나서. 나 대리 차선에 게라 게 오늘 남습
0: 만장을 샹젤 대요 말이.
1: 레스.
0: 그래서 배배야 로스에서 까말라니 양쇼하러 와.
1: 지. 난 진짜 샴티스 나나 냠도 닌지단 저 입에 샵셰디지 신나도 아.

0: sunga chlam gi thenge ne thing di phenjung sang ngem ta si ba ge su shu
1: ter ni phe de si be che ni shu tyen tha che de chu be che chung ni sa ba sa shi sham na nang thyen si bre nam se ro na ji zi chung ni nin ran yu jong dong wei ji shu ji wang jun zheng ki jong dong wei tab ju che ju ru bo ru de xin nam shi kong ki ji ge shu ji xi jin ping gi ga gui ke jian tha tu rup sa be dang ge phyo yong ze ju la da ding se che ne jong yong ji tab ju che ju le dyen ki chu ze gyun je me ba ro kong do ro dang di 캡기 체슈기 계제 탑조 지규로 사된 타 폐기 단내 변종 유린 대구에 타 뷰다 공비 동조로 심리 지지 제구에 내수나 시 왕준정 제유초 타 训练 강도 폐입네 레지 레수 타 뉴와 비리 딩습 체네 중화 미리 지든 소비 두제 된조 타 미리 튼지 야 튼족도 도시 숨 기록소 사된 최로 레든라 침신 토담 소지 레든 배추 그지 시브나마 탄자 중용기 탑조 지규 레게 편제 타 레지 레수 꾸레 균바라 된조 칸리나 시 콩키 탑조 지규르니 땅게 차살라 게가 토베 노부 케진 임베 네바로 토 유린 타종 치고 드르사베 탑조 지규 레드는 야부 주규로 튜닝 케진 대행 탑조 지규로 키 미심 지지 타 탑조 지규디 쳄진 누바 칸에 튜네 튜지 제초베 탑조 유제라 튜지 치바타 공대 제초베 게제 유체 튜네 지수 진로 디럽 진기 편종 사바 주준 차지 탑조 계수 비교 시 솜시 완주정키 당기 초진 접기바 초춘 루튠 시진핑기 소신 나오베 당중앙키 표기 레드나 통 하잔 체보 낭싱 지게 푸지 시진핑기 가고에 타 까제 레마나네 듀릅사베 당기 표경 제주 된라 퍼퓨 지루니도 니생아 류 다와 제바라 지게 푸지 시진핑기 중앙 고접 초베 네티티 표현 요조 운니네 롱 초주 코로베 팀제 제고로 쇼싱 잔유정 당위 타 세종기 레드니 슈세마마세 송제 계진 나오베 난주 레뉴 야부 주규로 듄규기 카조 데마타 시진서 총유 잔유정 등위기 정용기 미리카 미마기네 치티 지급 수지 시진핑 기 가고 계젠타 당 중앙 기 특주 규지 지마치신 튼도도 교와 제카라 튼진 시 튼규 차규로 지규로 군대 당우베 표기 변조로 타 지조라 균도 첨부 총신 양원 다신 폐와 타 기도기 배 바로베 평 원신 유지 송시 완주정키 조용기 탑조 지규로 콘도기 쳄스기 총년 토로 단내 뒤럽 사베 당기 탑조 지규 내려 야부 주규 거르기 지급 수지 시진핑기 공부 개전기 탑조 지규 내게 진용나 지동 차규 균형 제카라 땡기니기 타주 전신기 튜닝라 고아 딩습랑디 도시시 습동타 땡주시 땡동 송교니 타지도 토바제 제토 토도 바로 숨투 쳄스기 티엔에 탑조 지규라 따왔다 탑조 지규라 탐진 제괴싱 튜지 치몬타 냠제 치면 오웨 란지 균형 치고 캡기 체슈기 계제 탑조 제교로 사된 타 피겐 단네 폭베르키 주시 디마 타 자와 덴조 기 치답 제티 탑조 제교 레드엔 뷰다 공베 조교로 군데 동그 데버 미바 타 지요나 십주 좀네 삼노 쳄세기 치도나 슝네 갸바 타 당기 사르드르 슝키 슌다르 조슈 치로 당디 메리카 와라 존 타 비리 냠제 제 치교로 군데 동그 싱 중화 미래기 튜목의 선배 직내 김씨 냠준 체디 도시 숨기 롭소로 군대 등습 도마타 최로 레드나 침다라 토담 자주로 흉내는 약바 최로 니니 지조를 농기 지조타 참된 연구로 최대용 호다제 제네 당치 퇴즈 미네 본가 조정 자주로 흉내는 갭디 뒤럽사비 망렬의 변조로 뷰제 토비 공배 조주로 군대 당내 취시타 문주 리수타 니가타 문매기 겐즈세와 계급기 대외 개변라 송전 댄디제 치고에 내수나시 완주정키 튜럽사베 탑조 지규를 내려온 야부 주비 가즈니 땅타 밀라토유 땅키 탑조 지규 내려온라 초요 년고 지수 체로 당디 탑조 지규를 체묘 내려온 기 나바 균두 사된 타 퇴국상도 당네 레게 님수 체부 차부 체토 지급 수지 시진핑 기 가고 개전 타 땅 중앙 기 제주 규지 강종 사도로 튕규 체네 편제 튕부 치고 탑조 지규를 콘도 지레 지비 네체티 탑조 지규를 기지베 슝노 타 제조 시주 침문 침수의 롭존 타 지자 라다라제 치바 타 당치 콩네 조부 계계도 지괴싱 쳄스기 창제 타 리베 슝노 기 추제 칠레 타라 렌기 전단제 토로 단네 레든 주규로 경은이 바크 양타베 시르레지 따와 템 주바 타 라렌타르네 조조 균두 레수동 타 튕교 지규로 탐진 체디 지조르노 티럽 지엔기 편종 사버 준교로 레기 티베 치와 비교 시 솜시 잔유정 동의기 균례원 曾祖比部长赖焦塔, 冉玉中东一级军练委员, 特殊级军部长, 赤林塔拉, 冉玉中四柱级主席学员吧, 孙南尼姆姐, 德西布拉,连读配语,是。
2: 特殊年度小李姐列, 强调文创陆军恩, 龙文顿中哈咱们一空, 强调预计期, 平常经济党委国政, Tengi sarje chenjara chengzin jento nyarne, pyo shergyu sashi chemoro namba sabangun. Pyo gyu lumbu tongdo shebe nang, chamdo lu gyu ti lu gyu shiblo ta pujurla bambunandu.

0: 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샹람소 주터 마웨 송강도 핌리 리밍안 배주 전에 쳐라 단동 바이어 바이유산 진쇼당 중매 검주직 내죠 미장라 최수 유배 원라 림나 원라 유주인
1: 유주 덤지기 예 송강도 핌리 루지당 리밍안 렘바당 배주 낭초
0: 산에 하수종기 링고 샬람 파고 송종기 이람 가방자 내고제 구지 조지응안 안니추
2: 링고 다젠게 헝고디 권제 칠을 침부인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제 국민도 닝제 다녀 강부디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그리 있는 예 링고 다젠게 헝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링고 다젠게 헝고디 빨라다 아무라로 피부인 코나니 선바 가보 용범하제 고고 년과 여분 능시 샘수 용부도 와
3: 허브지게바탕 나주템바 나감부소기 나궁 대부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나소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자바소기 나와 대부미지 나다 나외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난조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부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기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징이 유방 나다 나외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네들 칼라 총가도 핀니 십제 냠린낭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4: Tengge gung kham sa, mungzi cheba shi na, mawo nyen sum rin rang chung ne shar chok ki sa ne ka la mu tu, che ju gyun tu pa gyu ta. Sapo ma se sa ne ka ji li ya, cha pa chow ne chak cha pa pa gyu. Shib ten wo ne shu bin na, tong hong rang chung ne nag chu tang cham du wu gyu cheng gyu nying chi, lo ge long wu tang shi zi long wu la cha pa chung wam kang chung pa gyu tang, sa je ka ji la cha pa chung wam kang chung pa gyu. Lang war tu, me to ki sapo ma se sa ne ka ji la cha pa chow pa gyu. Ti ne nga ri tang shi zi cheng gyu shir gyu, le se lo ge shir gyu tang cham du long wu ji la nam tim ne cha pa chung pa gyu. Sa nye ni mo, nag chu tang cham du nying chi, Toge longwe je la nam tim ne chab chungwam kang chung pabgyu. Ti nang ne san ne ka ji la yang chab chungwam kang chung pabgyu tang. Lang bar tu me to ki sifu ma se san ne la chab chung ne chiwe pa pabgyu. Dang nang si ngari tang si zi longwe longwe shir gyu tang le se shir gyu ki san ne ka ji la chab sim sam kang sim sim pabgyu. Dui mar che ju pabye kin ki ma wo nyin chi na si zi nyan nang tang loge longwe nying chi me to tang zi yu me li cham du cheng gyu tang nag chu shir gyu jie gi san ne ti zo si si yung nui chi nying ga chung chi wo tang yang cham du ding ching zong gi gyu la si si yung nui chi nying ga ti wo ye chi we to na na ro shen mu mu tu ti min gyu wong de ka ji si ro na 春竹总了,恰不心心碰的人心,那么提不丢,垂在人家,给你你再出盘。三竹子,恰不心心碰的人心,这忙不哭丢,垂在人家,姑娘,你先盘。看不总了,这忙不哭丢,垂在人家,心里就给盘。三个总了,这忙不哭丢,垂在人家,心里就给盘。内东了,这忙不哭丢,垂在人家,就念你再出盘。 穷给总了这忙不哭丢垂在人家就见你你这样盘孔家总了那么听别人写这忙不哭丢垂在人家过年你这顿盘垂一不了恰不心心拍丢垂在人家就送你你这一盘没到总了恰不穷拍别人写恰不心心拍丢垂在人家就过年你这出盘能总了那么听丢垂在人家就送你你这出盘 可入去了恰不穷朋友垂在人家就进年你增送盘马看了那么听年人写主家朋友垂在人家出年你增一盘卷蛋恰不穷朋友人写主家朋友垂在人家给年你增一盘新年去了恰不穷朋友人写恰不心心朋友垂在

0: 北京避免塘铁围人行客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塘我要了卡巴塘从康南列片给观众恶剧人民大街塘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哈斯创建林国的下浪爬过从中给人站陆地卡巴了列国也估计初期安安安一处即顿松也古古古顿安一处八卦四处浪巴塘三个开巴索给八百里给内地月子预防八卦脏西康了撇塘
1: 我也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求八次轮中当冷水屯吧八个三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头了预防八个脏水坑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求预防八个脏水坑的我用的直接当前列明年八百里的内头开了大空气预防八个脏水坑的给用的木质产品设备别让了八百里的内头月子也从高了片的陆地难求了里面切除的娘们样难求前列给拉这趟 학상기셰슈고니페바거수쇼
0: 유방 바구장세카기데단 지심 제고비규인 바그베리기 내두카라 총카도피네 십제 냠리낭세 고르구단 고수 구레미굴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팔람 가방자 레워여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여구니 개구 앙앙 구구초

0: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i lemba ga je jili na lo liya bo la mo la liya kun ju ne ani nyongzo mo ne di kandero dosi da ha zhu
1: de shabsha zhu o de jik tsu dosh tago na ni yong dwe
2: de wo shushtu wa la
1: na ze
2: yang wo shushtu
1: chanda lemba de tiku dwe
2: da di ho ho ma shu wa la
1: di loge ba zhu lam ani kira liya pyu ya yi
2: na se da se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파과도 공부지 되다봐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뭐네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체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 공디 보면 봐다 고나 고유콜 소기 야메니 춘춘

0: 또 죽이
1: 자가디스스께가 개요 말해 람보로 친친이 말해 한리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제장 자리에 견 직민도라
2: 자나고 야구치 체육이
3: 수수제 멍요를 대제 한리방 배주단의 지거와리 두 세감 주장지 포보다 수수제 멍구윤은 주지 딜의 링지 포보다 아니 주세단은 수의 야구치 링기
4: 자야 오시차샤 도시에 초코샤了
1: 니랑 배주단야디 한리방기 텐세 사업디르다 실로래야 니메오래야 마몽시시지다 남부래야 나쁘빵부 야구치여리
4: 한리방디 오늘 야우도
1: 한리방 금중땡기 아마라기 파르티 문지 야부치나로나
5: 타스 원조 촌데 창괴장 한리방 총강 꿈세팡 럼수 미주 삼배워 한리방 총강 링고 샬람키 게컵록 체카트 한리방 총강
6: 사디 초아사바 서동 유일 최고 한용장
7: 농
6: 용장 나르체 용장 셰라 튠다르 체지부타 니다르 체크마 시부 셰라 몽농 참부 스웨디 초라 유조 난 차라 용정 체 서동 유규난 수부르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나 사듀 서동 수사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지치
8: 허브지 게바타 나주 템바 나 감보소기 나군 데보미지 유파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레 리미 십제다 냠린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데라 년제기 수나레 주웨 디단 시칭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드자바소기 나와 데보미지 나다 나웨 소주칸라 피다 원두기 지제다 칠레기 란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진에 게라 데르기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게게 나다 나와 네들라 다균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와 네들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린 낭지 고르구당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양재화람 가방자 레워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9: 흥고 쩌쩌 다르스나 강바 군마다가
10: 장부 대부유봐 깔레 막아봐 문나 마셔봐 흥고 대당 소외 견고 흥고디 그랑
5: 通过的票呢，也不是这多。通过打尖和通过的，尖过个跌倒了，松脚脱的多。下面金边那空地不灭不塌，过那过鱼块，所以下面你穿团鞋，脚步轻皮糖都撇不塌。轻皮糖给团鞋轻皮路呢，结合起青蛙拉给鱼边，自行给凝聚力住边，免去的温度给冷脚脱不冷给过呢，免去那空气稍微给脱不拉，免去给鱼人冷，可不加米过不塌，那空拉下去几米过边脱呢，也难上脱。
11: 三年，他是杨春兰富康面康去年度部三百克制青皮糖，那年地糖地呢？邻国当建个红果的关节吃了七百银呢，点不接，农民来生产几千公民多，人接，但年刚不点面子几万人都干了一个上，特里银的年，邻国当建个红果的关节，全部也和几个银的，邻国当建个红果的，巴拉达阿姆拉的皮肤银呢？
12: 困难你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过又不能行，生出用不得哇、啊。

파르 보듀와 제베 포괴 담아탕 자와 작자 농조 최도 슌범에 바네 뜨거 세마 전배 내소부터 김장 최도 망부 초기체 랑즈 시베 원시게 땡디 예원 편종의 재나 표기 록제 포듀르 세바 젠비슈주이

0: Pöyde nukyudu çakbe, ngari sıgüü tini, zamni yangzir neyü. Sajay gyanyu, jilin ngüdu çisumju sopsi zam yöjin. Çokşi kınri korsi, menbor nyumla sagyachi. Tegar çodyo çinge, menbo tijuk sum zam neyü. Rige lönbü kuruwe sışidir. Lela zönbe minnamki, tüyürüp çeka zam bezön çevgü. Lo çi tubani, lo denbu çücü çuwe par. 日月三本起牛骨, 虫族卡都不用心的。我的社会给这种种呢，强求姐姐的家当家就越变。先请想，马克虫族呢，中国三军七学的秘密口点。强大秘密口谈三只一。马克虫族，推进家就天安雷没不谈，控制中列湖南地呢，从来自己有了。
1: 白马月砖撒住泥塘，出个松不扬，创作起来，错话几句。我来修个嘞。
0: 端住泥砖头的泥，那么些养长竹叶。白马月砖体人工垂在土一个处，出个处，那里更加的全变，新变全在它出个处。
2: 周贵都处理队，家里卡不远近，马哥冲出来接了团结的事儿，处理嘛就不对。新别徒步越野，别么有准去，出门不陪酒去见面。两把掐起，就在牛屋些见面。老板普通堂，狂野车吧，普及员。别么有准去越野些呢？来个家里卡学呢？
0: 新别团结出队员。
3: 哦，对了，我说那中边那啦，我你妈的那个周什么的，他那出那六百家个的，你们俺中那呢，他妈的家个的，他那出家比几人那啦，俺这突破呢，哎，这不就是这呢，这就好像给俺这干部俺这的，这个。出国团结全部没讲，出啥位团结的大，是了，出事对老百姓的个没办。
2: 大同大会制作期间，团结出人气，白马有准去，贵州出借的店面，来鸟铁塔的库布羊肚东军的不差不经营。同月头，罗松吉矿呢，白马有准去拿了贵州出借药浆，罗铁塔陪酒几家东牛面。
3: 嗯，那你等你去找这个了吗？嗯，第二个跟我是对上，老了这样，那太阳冷的嗯。
4: 木库呢，嗯，盖不了库，盖不了木库，嗯，这土库么的。
5: 重在南平，你老是在重在田里，重在用了老东的月家。老砖上面，老手起完，老菜地大，你老给敲个没？
4: 我跟你到你些，这个你老了，太阳能的老不来，为是手机来呢，接呢的，重新老一代，等你，你们读不来了，怎么办呀？
0: 啊，老婆养过的关系，口口老婆养老的，这对你对老了，感情老大。你老天，那么些也不明白，告诉老也不说，土地没讲，若不村民那些呢，看土地不讲，铁杆铁就越白，老周年集体赢了。我的社会去，突然切个赞助，老手撇点东北，举个眼睛，冷不天气。
6: 我的社会去，村里老干，切断骨的出去两个路，中国出行。切断骨的结束切断了，冷就村里老干的，老东土不越白，老手切了，老点不行，我手切土不穷越紧，顶在了每家咱们越白，村里穿把军衣，老东土不贴，我的老没白，老军就这样。年冬两岸结束，我的一年老来些，老大的彩电，为你老贴点单。年冬出不了，先给客户。
0: 出售老干的出站通马的老当月饼，我的社会图出了他，干了，闺女在松都站位，落着些出名。单车配件东局他，忙做一个不光钱，老妈呢？我的老手来了一件，来点卡，出个没把主月钱，年度你手里龙就多，我的他，头有点急，落着，娘们来些元素，落着吃不汤。
7: 既然在了，接了些东厨，叫他预备，老狗吃白那些天，该用的其他们四个人呗，真正看到老姜不缺白的狗，就这些。
0: 레시 락다르 체베 트 럼규 디종 주주기 신조 망소 티 숨주 소피엘 대자 디엘 로 댐부시 주주 총유 마르코 총소니 터리 롱고도 예부타 록탄 디 듀티 레시 락다르 체베 럼규도 메지 나르시 니로르 댐부 디 예베 총메츠 대자 디엘 르게 쇼베 록타 아마 디 듀투 듀주고 쳔부시기 정중 크리오 쳔바타 팀주 덥디 메바 록턴티 듀티 마네토와 제 여경 땅 시주 상거워 마르고 총자 록터 아먼티 듀투브 게르즈소 현진상 동수 숨송의 여배 로큐 레시 데랑아 두 캐딩거리 기 로큐 레시 데 파츠 쳔보시 인세나 미링와 치츠터 여배 그남 대단이 차츠 참으시 인세초 현진상 총자 초고 록터 아먼티 듀치시 여타 타자 레시티 타멘 투 잠수 레비오지 레드 마츠 레드 카 사자 우웅아 루피
1: 디링 안즈 룩싱키 멍시 징마 덴도 동웨 레가 치기여 대 뉴버조니 징마 디바타 루싱 켜버소 응고 제교야 편도 제부 요시 징마 덴도 동웨 레드 야부 마 루비나 루싱 켜제 루그기 다다 체부소 그 내추 퇴고 요시 디니 지주 마체 공기 레가 주슈디시
0: 시춘샹리 게즈종 현진샹리 동후숨송의 여배 로규 레시 락제부시 김부터 디리 록싱키 징마댐부 유미 따와 용리 로동투 내주미 락비 이게 내치시 규준 샤모와 내가 제반 주규 시춘샹키 민은 하바세르웨 신바티 냠두 티지 닝류 세시 롭중의 가외 합배 겐 시춘샹라기 사니 록수 레시탄 제외 제자 망고시 장리
1: 당통마라 토제기 체시디 인지 너무 거시 토제 리미 숨주 십주 거시 근데 아니디 그녀 보시 소시
0: 레시 셰베 럭람기 인젠 제르 구주 군이 차 니시 여파 테나 로싱강 십주 조미 초 여지 로싱카 그 증마 댐부 띵 사로 타 뛰니 레시 셰보 지차리 죽지 죽이 테토니 현진 상기 정수 초기 망조 최주구 첨부 시에 변진 시기야 죽처 현진샹기 동후숨송의 여배 로큐 레시티 투윤 록체고류 레윤 통도 인양 규림 셰보 뉴스인 첨부 여진 남장 토마르 고속투 시준샹타 레로초 강의 첨부 체유
1: 듄초라 담시시 급대두 진의 숨배 덤주라 대야용두 담제크위기 사지 상마 캬바테샤 나주 담제크위투 로신 출구 딱다 주업시 급대두기 카즈괴도 그래가티 루신 주고 티다 참마 루토브 체규데시 주제 토르 치마타 체두 신자 캬부 슈르제 담르 차자 주고 체제기 디나리아 레가 체토야 큐니민토
0: 캬바 머슈코 레가 참마 차로와 체규니 쇼감 차보시 임베 어준버츠 진등아베 코 루신 참마 루토브 체규기 대제 통라 레미금바 캬바양 예레레마 대바 슈룬 쪽의 여배 계세 어둔기 뉴세티 캬바 슈루의 뉴세리 고로와 유세 레시 투가노 릭죽 투브덥 체유
1: 급티드윙 안주 투가나리아 릭죽 투베 체두 사물론 총주네 레미 죽장 카시 듀비 나주 더와 레리아 라지 고로 게돈 제프시 레미 추 라자 나주 소바 추 라지레 토요시 다디 직네 레미 꾼베 네든 탁주 차제타 니네이나 사네티게 만족의 유법 토로 돈토베 체도이 중미타 나주 상매 튜모 베준 와라 담제 멍시 레시 참마 니마 nga 나노도 레루 톱시
0: 레미 근베 네드 타츠 톱타 레게 뉴체 요소 치마마세 세준 상크야 페니 토포 류톱지 디기옵시
1: 아 라방은 니니 딜레 진데 시바야 워셰추 사물론 총주 중미시 라바 튜균에 워즈 멤버지 요시 타이네리 레가 호다바다 진예지리 계시 임마시베 유비나 람상안조야 계지티시 오늘 호준진지시 뒤균 레가 유두 녜 하바

0: 내내 초표 사퇴 민남기 사제 죽차 개진식 유류배 퓨미 담베리아 장가르 짬베 개함 소시 쉐수이 타오나 내내 초표 사퇴 유주디라 지다르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토의 정중 쿠유타 장가르 체시 니우의 폭제 망원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저디다기 콜라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루리 네기 리지 켄와 겐 다와 튼주 블라기 체리 능신 유베 플랭게네 기시 유바쇼 다와 튼주 블라니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네기 첸제 리지 켄와 예시 콩키 게요 세주기 우윤타 중국 로도 로초 소와 칠레 우윤 행강기 주리 쉐바 소기 두겐양 시시 콩키 롱오망베링 변종기 유순 통고 추도다 내수 균진 소비 신조기 창래 넘어 중재 상부 터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르기 다완야 터비 콩키 유순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신주 낭디 변종기 신뢰 천재 전도 규규르 렉기 첨부 퓨다 뷰신유
1: 남블랭게 공감사 디링게 레세나레야 ne lhenge tso ngotri shuwa di kare sa su ne penchungi nege chungrim penchungi nege kechu rengshi dikimchi shungi yin da diyan nye guanlu shuwa yin joda ne di chi thoma darsa di ishe gigi gekab tu su res da di lo chichi guanlu ya duyme shingli darya ge mungshir ba ane gub di du ngana zu zhungui ki kalu garen nanggu yore se su ne lojo le ya ane je zuur gyubi xingde je jiangqiu le ya tanda ngana zu xiaomi siya je chunju di dabya ge du zu chir redonga di indu ngana zu zhungui ki kalu ya chi lukyu yunri denba xingde ge lukyu hajang rinbu yudabchi xingde chi tongo darse ki kalu chir di kub du du zamba ane 怎么你遇到闲了呀? 昨天 但是, 呀,自己明白呢, 龙啊,都你家怎么了呀? 啊,呢, 捉到你的, 啊,呢, 就日南局, 从来局界, 啊,那就中国结构的交代不起来下。 啊,各地都, 啊,那就结构的这座局被训练能够有了吧? 顶着那就咱把, 啊,那就错别杀的, 啊,呢, 三场了呀, 搞得能够说说呢, 讲错个这群居的呢, 小米的呢, 아니 미디금 판주 저와지 시험이시야. 디야 샤오미사디 나나 소비사디 산삼리 득부터 급뒤뒤 로규인데 제시 이그리나 코브딘데 지르시야. 다 디나니 아니 로 나동 저질이야 나나 중국의 기글을 내야 저르라. 디 저차니 아니네 로직동 지치네. 다 단드네 야지 위번에 로솜동 쪽게 된게 지금 예매리야. 아니 내야 짐베 짐베게 ane tsobe sato chogwa tepchirisha. Si. Dati, ane lukyu ge jiga jeshi yikchi re, zo di danda shingle darba da, zhonye chungbo da, ne di penchulu chungbe gordi ge, gane rachwe tuwarsan, zo di naze dukshib da, nishu le dakje naya ge, ane jiga chale da, cingrik di tohne chungbo chirisha. Bena cha shabhinbe na, 안아주 참돌이야 크룹 추리야 아니 내슈 추여 봐. 디네 해서 추고 내슈를 쏘 봐. 로가 친구 지 내슈를 쏘 봐. 다 뒤수나래야 아니 내게 아니 주도의 규도 망고지 배 유두 잠 봐. 아니 디토네 아니 세세 존재 어 다 다르게스 경우 체리다. 규르둘로 딱제 나한테 디다 너슈 딱제 때문에 라주 가르토소스네 네드 폐지 로솜도 죽기 된게 하람시도 딘제지 예멜라 엠벨 조데 다 네드 시웨랑 신손사 변종고 쿠르요데다 네그 시웨르 시데 하장게 참부 존재 튬부 시부 존재 아니 네드 시라지 뎁소지알이야 차긴 조샤 제사 네드 지게 로도 조르 교부질이야 멍시 되셔 내데 코르는 신이야 기도고 누구여 봐 즉사 현재는 기도요 니네 내데 스웨르는 신선사 아니 변종 레네 네디 에네 변종게 다 로도 조질 교샤 디리 제사 데르케스 이번에 변종 세네지 네디 샤르토비아지다 네 세네 에네 조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레 디야 정신다 지기 미스웨샤 마인바 코 로도 정이기 정신게 충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에네 변종을 해야다 용자제네 아다 로섬도 죽기 된게 예매네 네 저샤 배지 되네 아니 신뢰 림베 림베 고조 요레스 변종 네스 두 잠바 지그 삼마슈 변의 공부 매도 종배 자중을 했다 미 갸니기레 매바 중 토슈의 차샤 임베네 아니 자중을 미 시동 등등 업주 변의 만나서 시즈 종게 간부 종수 기루 간부 종게 기루 종수 승예대 차대역 동안 내디 종수디 지 내디 사토베 내디 뎁세퀴디 어딘데 차대역도 제사 변종을야 내디 임베네 아니 신세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아니 내디 지 사제 간로이나 기토한데 차대요 제사 데르게스 아니 변종의 내디 로도 조임보다 아니 신뢰의 멍시지 차대요
2: 犀利的热浪地面闯罗织的凝固地面虚弱远救犀利
0: 平均的年龄阶段期限沙头石炮弹能袭击全年弹吞别沙头有种地以明晒的独立性行动马赛初步沙头闽南的沙洲作物量有余沙头内地啦营业民生的开局康熙预报堂这边主力的心中强国呢地啦托呢康着能够有点些呢目的呢按照来在继续拿着
1: 本中国内是就这么政府里里的多哪里的恰有的个人是说呢内让个电视的本中国车上多么的家庭不麻烦的嘞内的本中国沙家家上应该得不有吧Ane kuryu miksaya jen so sa penchung nil donan yori. Che sa, ane jekdong gubkya sumchu sobkya loli ya da zambali ngi junxin ge, zazixin ge dakjian na nye kebu jen dide pye ne. Ane kam kuy sajidwa ne, ane miksaya jen dide nye yor. Yibnda kato da de su ne dume rengxin yor ba. Yang kuy depsu da kuy jidan shimbel jen su ne, yang dēng sāng gā dēp sū jēwē nē dā dābā yu dēng yu mīk sē jēn dēdē nī nē ā dēnē sōng jī gā bēn zhōng gā nē sū bēn zhōng gā yu sū sī dū zāmbā ā nā dō nā shū bū jē dē jir dē rī kē sī zāmbū nī lī ā bēn zhōng gā yu sū sī dū zāmbā yu sū dē yā lī ā nā dāk jē nā dō yu bā dāk jē nā nē jī dī nā nē shē jē sā bā nī yā gā tēp shī dāng yā gā jē jē ā nā dō nā shī rā lī dē jir jī sāng bēn zhōng gā yu sū dē zāmbū nī gā nē gā shīm zhō nā lō lī ā nā gē chē wē 하장기 개가치에 정신치요. 제동 국경 넘중 언니네 제제 안에 만나서 캐브제 망부 안에 두릅치요. 딱 넘중 언니 넘중 아자 주주제자 뒤주 된자 개주 개장 세제 달로 숨주 학습진들 배주 단에 안에 변종 내드 뒤제 안에 냐사나네 딜 차례 개침부지 럽침부지. 딘나네 안에 제동 국계 개주 개장이야 안에 변종 내 안에 Somdung ngab jitzi chi, anu gigaw bangchun alia, daa duishayor.

가 쳔부소사 제동 굽게 개주갸차 녜도 로틴제급리아 나나즈 개급 캡체 망부 다인 폐지를 내디 중공 조치리샤 내디 야나 변정 라네 조샤 사도 라네 조샤 딘데 시부다 딘데 토나 요레 임비네 다 지르게 차는 용자수 제수는 내디 지게 이샤기네 용부다 내디 변정을 다르네 변정디 사토부델 내들리니 양결 로숨도 나로리야 양직 그룹아 직제바 직사부 된바 딘데스 제제 용자도 지요다 치 토메 내가 중후 미나레 야 변정다 초비사도 디 아니 내가 직그르세 또 지리샤스 직그르야디야 넘시 부교다 저와요 미지게 내단다 저와요 접시 레스 제제 경가침 딘데질 쓰기요 다디 내가 개주디 딘데스 체비요 다 데다 최네 아니 변정가 내스 주잠바 안조 고바요 쓰기요 캐주 가려래 디 가래서 믹스에게 캐주디 변정 내디 대단한 치코지래 네 공을 쉬비 주 내디 로도 현단 제비면에 아니 미 대단한 코지래스 디 나네야 변정 내디 대외게 믹스에 제지래샤 변의 차샤면에 나저 뒤에 로카시 코나 다세 슈뉴 변의 내 직부디 변종 내디 갸나를 때문에 가르치기도 되기 딘데 제베 규림나 가르쳐서는 내려 땡기 밀류로 코베 규제 여부디 땡기제 디인베 맞에 변종은 내디 사토버던 교 내들레 대외견 규제 되게 표송 속고요 봐 학도도 아니 저기 미 저기 부교다 저와유 돼 봐 차다 저와유 돼 봐 딘데 규제 되서 하장게 아니 표송 속고요 봐 딘데시리샤 디 용자 인베 마제 구브정니리 이날에 저와 망부주 다변의 차샤는 더리케세 갸나 수아르 부케제 칠루 수아르 부케제 망부야 피에네 비교다 잔마 피두 잠바 코나즈 도나근제 정도 스스네 다지 포아다 규말야 딱제나 두 잠바 갸나리 인베네 포에 나즈데 진유 진유도 주고요레스 이네 규마 나즈데 제만 제만도 주고요레스 디조 디 가레스소네 아니 사제다 저와요레스 다 사지 장르 사지 뷰 다르 사지 믹스 제도네 레스

0: 진유 진유 하장 그 뇽뇽이셨어. 학도도 지 교시 포실을 때제 딱세는 주 변종게 아니 미드수 아니 교마의 하장 장무도서 디 인덴버레 내 코를 장게 용다나리야 교마 장세게 급지 망부여리 제산 콘소 믹스에 도나 좋네 다 변종 미드수 푸교를 딘데 개바 유야디 학도도 교마의 나즈 메야디 아니 사지다 저와메조스 제산 콘소 아니 내토르 내다 저와지지 딱제지 성도 저와 망부 중소 니에 당는 쉐비 디 할레베 가오 없지르샤
1: 시리 디르랑 디니 초 로즈 비닝쿠 디니 슈로 렌조 시리
2: 변종이 내라 릭탄 이와 망부 유바마세 서쿠 소수 유순랑 사투 정신타 나딘 주리기 주제된 유베 변종기 내니 랑게기 주리 방조 난기 믹세기 개조된 비 주리식이 내니 메데탄라 편시 류캄라 최빈 주리 임바라 체리베 토나타 라주 지다르체 유베 고 쳔부디나 체체 난신유
0: 다 대신도 양은도 체리기 토네 딱제 랑가 토네 아니 지금 라주 토네 외변내로 최니 토네 지금 좀다 허줌다 너줌다 만제레 토네 지 경외 체리지 체리 십주 라토네 라주 토제 오 내게 밀륜카노 개주딘 제 두 믹세게 너부딘 제 퉁게 퉁야 금세디 내게 급지 디르샤 디 퉁베 달 데르게세 아니 변종 미드스 지 아니 룬캄 디 도스 제제 라주 토빈 디 하장을 여우서 디 토리아 아니 시라 지금 뭐비게네 배준야 쇼유 가서 변종은 내가 최 믹세게 개주에 가렸었으니 셀 신부 요 말에 좋아 요 말에 임비 날에 지게 잠바스 제제 지게 응어 안에 지 다제 도서 정신 이게 최대한디 데르게스 차샤브니 밀루칸 신도 코 아 신도 편바 내가 첨부 요 딘데 지르샤 학도도 아니 지게 차다 좋아 요 된겨 차나 색지다 좋아 요 된겨 아니 지게 진분 얼교고 탈 잡샤줄래 믹스에 넣어요다 응아르랑일 차샤빈분들래 저와진이 망고 중 네 지게 잠보 코나서 퓨리니 코나서 취에네 다 맨 능신게 넣어서 제제 차가 응아르메 체데 제거 민도 지게 응아르메 체데 맞아날래 진분이 잠 숨잠 땡땡 법 토고 있어 지게 차나가 뒤세데 뒤게 이번에 아니 좋은 나롤 마사 주도스 아니 나면 내 예유도 주도스 딥땡기 디야 아니 님은 망고 최모 봐 지단제서는 아니 잠바도 팅 니숨즈 최소는 엔딘데 주고 있어 코나즈도 송 대신도 개날 차샤는 나나도 주디 다 최년 망보래 잠바도 최년 망보여래 최다양 가나서 잡어여래 지 잠바디 날로 추잡 자잡 오므잡 로제 님보 추고여래 제사 아니 녀들 대쇼한데 녀부터 가르스노 배우게 내도 중럽디 아니 로섬도 예매로 중대 직다 아니 디 중원이 아니 변종 로도 쪼르교 봐 로도 쪼르교 디야 코레정 니 춘이다 튜바 로도 정신기 아니 시웨티다 튜바 디 신도 로도 디 야 아니 더케스 아니 대탄의 신도 코인 봐 대탄의 편바 딘데 친구 디 팬부 디안 로도 런 런싱게 아니 그 뒤세다 줍체나네 라주 토브지다 소아르부터네 갈간 잡고 딱제 토야 딘데 치시샤 디 슈니 가르 자 소스 가르소도 스스네 다 네 사데 문에 자네 지게 사제 조지다 디 최데 아니 룬칸을 팬부치 디토리아 딘데 지게 라주 토부도 아니 네 슈아디야 안조 지게 줌다 지게 접슌다 딘제 바비레 토네 조데 아니 체리 토네 돈도 딱제 나 도스 딱제 나베네 느리 유데 진탄 유데지 딱제 나니야 디 조아미 데타 아니 지 체리 야겔야 뉴브던도 딘데 시리샤 데르게스 미 초아 야겔치 셰라 야부차 수구나레 지게 셰지 체시의 망부인데 봐. 안 도업제 주요할 하자 강의 유대 봐. 딘데

0: 거루야 내 더부디 대단 신도 코와 신부지 편부 신부지 디토리아 참에 듣는 거요 따지 따지서는 용자 교네 아니 참에 대해 시바 지토 내가 요 세상 예 데리데 쉬어 가라서는 내디 지게 사토보 내디 디야 아니 지게 정신이게 도스 내답지 민바 디진의 로도 정이게 그 개주 요리 시베르시 다 기도 정신이 니네야 디야 로동자 디나레 비미 주디야 디 로도디엘 텐데 아니 미세그 뉴브 유에사 사지 조르교 사지 조르교 디야 아니 벤존 서브고게 아니 로규레 진네지 지 간사 간자지 자와교대요 벤 서구지리아 로규 고르 진네 고르 Rignete mi tsone chung, tsone yabu chung ni mu chung chung lukyu di sotu maare, rignete stuantu maare. Jaisan nga nazo, ane zhunghaa mi maa jitun kiko, miri ngab chung nga zhung na liya benchung ka rignete piusung chokwa chi da, tsangme yiwaan chokwa dhubu chi yore. Di yuya ka mangsi di yang, ane mi tu sute tsone chi tu, tsone chi ya di yang, ane zo di lo dongda di na liya tse yo maare, shindo dhaman chi yo maare, wei sheng su se yo maare di liya, ina liya saji di li di na tsone yabu dhubu ni, ane Lokyo di zhun tuurwa, jesan nye jige dagwa bhiguye shugu yu gashin zhoshin jige susu layag jige yu gharasun nyeg shimju di hajang gaya chenpochi, zaha chenpochi nyeg shimju di jebini jirin yu debchi, rintan yu debchi diyan jene nyeg shimju di bionjo zan ma yinba ngana zui gigab yung, zambu ling yung liya 지금 레게 표도야 지금 다 너무 된다 지금이야 문제들이 쇼고요. 어느 터지치 대전 레전 다 쇼이.
1: 스몰 행게 팀비 변종기 내기 중진당 해주 걸기 만도 참아 제비 쉬스바이. 레전 지면나 무튜네 변종기 유수 심주 걸라 체지 능규 임베 행게네 투도도 기세 요바 쇼.

0: 아키랑가 쳇비나 비라이옴바 갑디디 아스 카스타니 합도 겸요 딘데 키랑지 간격인다 키나니 가메나시
1: 예
2: 디 수수 나줘다 지게 홀라 홍무소 도쇼 니게다나시 수수 지 수수 수수 수수 수수 예셰바 니다 수수 장게 믿는 사업디 나와 큰 주무드 거야 접시온이 하고 대배 아 니에덴 디나 미니디 장 접제디게 창문권에 투바 작바르도 디나네 심관 습서치야 그 접제디 문에이 장 접제 용종권에 투바 아 니에 지게 황라 미크지시지 장게 알레 세르시 그스바 공가 총드 겜니디 낭다요 마시 장게 공갑디 초브도 그
0: 니에 마참 당마르베
2: 아 시만주다 마르다 수수 아 니에 라라 카드야 오치 오치바 장게 처음에 요가 메스 딱 봐 시에도 와 마세 지게 황라게 장게 가르쳐비니 라치 바베모도 지응메 숨기
0: 응응응응스 따라 응응메도 신다 삼호모도 거야
2: 아 지게 중스다 지 수수 수수
3: 붕붕붕 붕붕 다 쳤을 때다 붕 그것도 더 하지 그것도 하지 라니에시에바 삼매 우체동다 그것도 더 그것도 더 와야 숨니지 따도 그린다 온도시에 주름도다 이가 랑칸 고신 다 친구요 야는 안 럽이 니에시나 라니에 소송관의 용지 딱 세시고 니에 두스다디 랑 엄절 균육자 랑게 탄다 강고 순심국의 박박한 제시용가 나무네 랑게 니술하면 용습이
4: 랑게 나 경도 하우지 제도구도 왜아 니에 랑시요 맞아 수사 미게 다시 알려도 정말시 이다
3: 용아 글리도 아 카츠고 글리인다 카츠고 제 글리도 야고제
4: 왕도 나래 나
3: 양자인다 양자 야 듀른도아치 듀른도아치 듀른도아다
2: 다들 소시 오늘 뇨감 사다 주기 니에 칼리 닝부도 와라 지게 홍라 니에 기나 시오 나조 스다르 공스디 레리 디트네 파르니 공스 약슈시 나조 공스나 교제미나 소시 주고 마시 지게 황라라 민의 지약이 공부되지 유나
3: 니 지게 인세 수제 없이
2: 니에 공스 나탄다 쉐버주 민의 시유에서 건지태라 쉐브 겨고야메 엄지부도 수신 섭체투비 나 이치유
3: 니에 다치기
2: 나다모 미게 다치조이 키라고 되었다

0: 저피다
1: 공세 기란스 내주도 타주시가 이게 담으므도 나치가 담아마시 가리 내가 치지 계속 같이 해봐
2: 정마사 하하 장게 네 링부도 샘수야 오시다 제일 턴도 잔 렉시라요시 고
0: 턴도 선교시도 탄달 안 핀조지 저 소신가 아무라다 잉버 턴도 푸니다니에다 부스소 모투임버스기 머시티 조수신의 슈긴케 팀도 이내 쇼르윤요르바
2: 지지스 디조란 주도지모 다유시
0: 영아 채능아 중인다
2: 왜 수수 성규동 중에 아무라고 된다 탁주시다 라니 원다도 제시해도 예신스
3: 哎，个人还是秋季一别，从难度。空港上，台北把格子收，去那葡萄旁边堵了，看到没人呢？哦，也切莫，俺打个是得意。Liz，喂，李真。
4: 今晚让你们到窗过家用过没？卡起说，让琼斯退不有咋？让你们到药边呢？俺也是退到卡不是通的。喂喂，让秘书大多年阿月，秘书婆阿妹够亲热的哒，够亲不算咋？让给多的撇不热。今年我呢，尽力尽些开吧。叔叔，那我们等着有你，俺们是那咋不等着有你？身上没穷啊？钱咋？
3: 做地铺子大不你大年，这不轻易不着。听这其中有的不啊？叔叔给你的去农业筹集，给这些活的哩，俺们那个送年的面是不是？我那朋友认识不？看啥？去咱前头小怪多哎？啊啊！喂喂，李真，碰到你个些吧，你又不怕这？苏新拆迁面的是不？钱咱省够，咱们这团是一个是不？点点。
4: 点点空嘴，远看端木头长，看这么就写写，生就是我事，让什么想法事？看明度，给几天这年听嘛姑娘有啥？那我等嘛事？哦，大大事，年纪有事，俺拿两个多月提前给你的窗口接电脑面，急忙准备收起，俺娘老中心的，给你可里对啊，说俺做窗口干着出事，
5: 李真。

0: 어찌 세부 김도 갑스도 발아자 수수 동구이베 아
1: 세부 기부 자용아 아무네 가르쳐 나선비 수신처 전속 주나 영야디 간이 그 말다 님지 간비네 아무네 같이 대신 매업시에기 독시 장에 조성사 자신 가르네 럽장지 네 켈린죠 영어도야 아
0: 老자 당당한 저 공시 민사부인 저지고시 나 샘네 챔부도라 저와이네 시라도 제자 수수네 주테라 삼당로미도
2: 今天老家，让三不多的，天上做公司，南站门口去了，我先不忙过送走，开始让给俺做公司，明天下午就回家去了。你退休办公室批些些，叔叔卡都接个去过，让给现在的叔叔，年卡那么多人嘛是。哈哈，
3: 弟弟来了不是？让给明天下午的接上俺这的，用不得啊。
0: 老家，让现在下午你也没吃不点苏吧，吃不点吧，是这些土瓜种出来啊。
2: 这一呢，让孙不全苏妹。
3: 哎，这真美。嗯，
0: 我这边，哎，你火队的乘客给这多米的艰难里边，定时让司机，定时让乘客不落水。
3: 哎，是。
0: 让三不多，这边乘客落些人好莱坞的皮夹当去对不起。空给香格巴林乡店么的谢亚切饼的艰难巴林吃死。哎，现在让给，
3: 弟弟来了不是？啊。
0: 皮的，孙女苏欣，这边做就两头是吧？俺们这媳妇是两个，你来看的媳妇是谁比不？啊，你也是个多啊！让给俺们仨苏欣看的钱不多比呢，你也比给俺们仨定时让了，得得，老心的面多。也蛮多些，那你家该如何进步？用得对啊？苏欣该给里面说，让个明天下午的，俺定时让土瓜吃，跟着到。
2: 这老家。 俺来的地呢，两千罗马钱呢，你路几些事？明天早晚叫起头，俺们这群人去人嘛是？第二叫苗苗别过饿死。接着，你们就趴下，打起，定时让木头边呢，俺来故意，让这边做乖乖给这些多。嗯，你让两股去。
3: 用啊，你也让个两股。怎么事？俺等多两月，注意的。

0: 지게 위라마도 매번 마시.
1: 대장 감사, 마치 유이. 노자시 시기 도매 딤드나 쇼도바 가르시라초. 샤물게 접이야디. 또 이빈게 수수신보 바르도 주제 전부터 보기. 지보. 지보. 지보.
0: 지겹딩라. 다들 지역이 톱다나다 제비너 기랑 두순 쇼느야 요마시. 이내 지역이 자기다 제비너 니원 좀 쉬비너 나나 초뉴게 군구지 기랑게 세나.
2: 장게가 미는 사부 원조다 소형 치알가 비 신세시보.
0: 아, 쉬자 쉬자. 지겹딩라 한 얘기다.
3: 지겹딩라 야소시.
0: 나고.
3: 됐어.
2: 도스터디냠테비슈도 이니 아라도데 워즈미부치야 카리이나
3: 지게딩라 양야가제이
2: 피터 미딩원에 쪼쪼비슈도가
0: 슈이상가
3: 지게딩라 기란체 생예버스기 제상에 칭아 기나라 겐왕바 유라 첩젠다세 계주 권족 대승아유 기란 뒤홈 유나 나 기란다 님도 다가 줘야기 앞서 유메 시마소 카인스 나가 소소 가비유 겐란 홍고 단다다 디가르 충두 나르도 정유 유자 천시티엘라 균도 스유
2: 장군의 심지 크고 된 저 13삼을 줘 니에 용어 줘
3: 도치 시
2: 인다
3: 됐어 이다입니다.
2: 구쇼, 키랑 세제 참고 지수.
0: 용아, 야주. 지게 딩라 세제 지샤. 쉬게 쉬게 숨게.
2: 응응.
0: 피다.
2: 용아.
3: 피다.
4: 저건지 단다 지단차네 차기 중샤. 다른 게 쓰는 주제. 네더도 어디에 댄스 딘샤.
5: 여시라도 저거 얘기 대시라 여러 번.
4: 녀랑라 좀 소득이 균시 같이 쇼동 제비. 디나 좀 뭔가 같이 해야 선수 소유. 녀랑 깨지나 고용. 나게 다치야.
5: 여.
4: 빠니. 저것도 어떻게? 같이 해서.
5: 네 전자 오늘 믹스도 로제 트리드네. 로벤 괜찮 능 시시야. 야지 원다도 지도 싶차고도. 로제 지드네. 람보 능 시시야.
4: 让给咱俩生干军药吃鱼。
5: 妈是，你也是那咋？哪怕忙活是对伢都吃鱼，你那看几天了药多，我那疫苗几个？班尼。
4: 班尼。
5: 看啥？他那说地上哪里的？俺也嘛吃不着，表姐吃的。Hello， 让出好多种哎。
2: 今天春熙的，我那要不是拉多，俺干不是拉穷啊。
3: 今天是春熙九月，大人们都待遇呢，我那给不是多。
2: 卡的，让干不穷哎。
3: 干不穷。
2: 叫我天天录一次么是别，俺养录一次么是啊。
3: 今年也用些，几车吧。
2: 用啊，都是那张给克林克林车车的。

0: 부딩. 랑게 채나 아자 샤와 야우두에.
1: 야우두.
0: 야우동아. 야우돈 티링 튼다 몰랄 모실라. 신스메. 몰라가 투시 랑게 신세리. 계속 관계 켐비이나. 아자 샤와 나존나네 비그르다.
1: 니데 리그 튼다 몰랄 괜히 셈모요. 아자 샤와 나존날 베데 데는 섬기.
0: 쉬. 같은 셀네 빈다. 인치 나존날 데르 주우시.
2: 스트라테다. 예전데다바 디처편도 갑수도 지연스니디 치즈삼스도와 데스테브이는 좋아지
3: 리시시
2: 데스테블라
3: 데스테브스도와
4: 헬로 캄사 와템좀 주고 차이연이 조만라와이 지저스비 닌지리 자나슈와 그스슈 스미정구 동수이디 키이신당 간단기에라 但是的所谓呢

0: nga gonse sawye nga togi
1: chaje min raning si mangu de sa nyesu do dure si
0: chudo haru do nga togi che gonse se da
1: wei
2: xiao a na ni ganga chi le xi du zong de chi zhou yu pe zi guo ba
3: ke se rang lu zhuan tou le ma xi mi na tu dou nga ge jin gu xi
2: se ni chi zhu rang tu zui yu be
3: ni ga ni ji ong ni qi mo da ni ji
0: 我让给记住主要先做错这都让俺你们都准对不对奥利前不是主要先做你主要我主要用什么给给什么这看他留了些的呀这里抓住你一边主意用啊是你念了说话用用啊是你都用奥利切个热搜苏的你们听谁说话赶紧自己赶紧 가로르베
1: 지단 간이리
0: 카사라 나르게 니들 봐 교생 냠 됐어 총아 키니 저와 서류 찾소 라고당 봐 텀큐 쳐 봐
1: 말리 다 제스 뭐지 생일한 공부주의
0: 용아 뭐여게 뉴스 줘 이내 닝 제스 콘라
1: 让他找我喝着的
0: 是你说个东西说 东西也不见满足了
1: 让你去都都贵
0: 让给你想不着兄弟生贵 水错一那些 卡拉来了

0: 오지 피터 공범에 라는 인베라 다케가 염지베 오늘 염지지
1: 다야 가르도 고베 레그치 디게 도가 워규 왜 대비실 원어 더병아
0: 키어 말이 형아 더병아
1: 신도 니야 랑다 사유수유
0: 전장가 가 로마 체브제
1: 니야 로그 체는 랄라 제 가르쳐오래
0: 체는 가 망고도 제 체니
1: 야 나 지금 쇼라 나주 높장 시신 리딤 젠도디 다제 톱시라도 나주 뷰딩스 다 개자 쇼샤 잉부스다 팅업 중에 파르도가 에 저도 젠도다 쇼니에소 미신다게 갑신이 마르친샤 녜체시 제빈더 도고 원다게 리딤 민자 주부디게 담사베지라 미네디게다 현기샤야기 제고디 자기 예부신일지 로지주디게다 홍어스 경기시여기 민가라 젠슈나기 미네주비디게 나네 지외스니에디 장제 약슈샤 나바시에 고야미도라 뷰미 겐슈 상매 갑시라시기 제자 녜체시에너 앙당구라베지라 시겔다니 타르고 젠도 가시에시나 쇼주위 지열 갑신게 마르친제 나주 레리 추기 작제민의 차자없이
2: 피터
1: 노
2: 니랑 티야치 대령원다 소신 주르베 아
1: 어 디 소시 니자 레가 먹고도 제자
2: 니랑라 주구레 주마레스 체기유
1: 용구리 켈린스 기나 돌디나
2: 시터 랑게 공세 민의 사부 소교 제베 차와 삼고지 이내 상마 나와 쇼라 이제 더 나 차오지
1: 러스
2: 소신당은 저 발라 켄지 통도 로지 요르다 로디나르 소신그린 다 치슈디 원토야 테르 랑게 삼로당구시
1: 녜신수 녜신수 텐도드다지 기란 녜사쇼이 다리기 담에 탁주진 독이 젠디베 니주이 어 지게 유라게 리고준다 저위 땡기 제샤 고준러 수수 레치다기 탑람조시 제자 나저 편토 아요 승비
2: 저외다 스테어 되균의 저와 지구요시 다리 니 원조 체면어 모라도 이빙 아마처비야 고급 고바르지 니 모라다 계제 체초 댄댕어 소갑 교칙시 젠딘버 숨부디 댄키 체두에
1: 다들 삼담에 가시 댄키부터 간 렌치비

0: Hi, Ada.
1: 教授请看啥?
2: 敌人这边都落地, 你这是公司要说话。
0: Gary!
2: 等一下。 Lucy!
3: 教授信? 彼得给, 教授你一起的准备这边吧。
0: 我让他落下他们的。
3: 기란주군스타겐기샵에 민사브리베 닝심스도와
0: 모랄레 도용아 등급이베 재능가스네 겐기샤 내용유
3: 저도 민마르베야
0: 모랄게 도스코엔지 루시아 돈섬 루인스기 란지 제인다
3: 용아 아님도 쇼
0: 니에 담러쇼
3: 담야지시
0: 뭐야? 새겨봐줘.

0: 벌써 공부 깼다. 야옹씨도. 교수. 뭔데 님 지금도. 내부터 와. 야. 야. 교다 교다.
1: 这就你们呗。可你人家会。Samson了，你也当被偷了的时候，咱们娘们对不到，你就不讲着。人偷偷当了也可多啊。我这错了，专业一码多，强烈感专业没，对这关键可是有着。
0: 前头人还是你吧。
1: 我这等不赢。
0: 哼。当不了就。

0: 가셔다. 인접 두고에. 두. 수수서 융체 여러분. 조수신. 다른 양조랑 쇼승아. 미규임다 좀들 주인스. 두스 챔비너. 고양 융참죠.
1: 주도 챔먹어. 喂。 Ranlesung eh?
2: Nga rangke shem nang si kondar lesa.
1: Yung ah, nye lam sa yung ko. Tos ne tu yu. Nye ka nye lesa, nga nye tu yun da. Rizul dikhin tup de min tu. Rangke kiro cha, tundu tuklo din su che, rang su bu su su.
0: Sun xiao ai, rang te ma cha a.
1: Lang shu zam zhi bu. Gan rui, ya zhu ah, tuklo di zhu san nye kang kyo ke ka yung.
0: Nang tam go, rang ke tu lega jing yi du ne, nga ta zhuwa chi yang chi a.
1: 영아, 바이바이.
0: 바이바이.
1: 주인다.
0: 조수신. 뭐라 수가 연예디. 수임에 신도 민두게야.
3: 나다 저거 가로래. 나도 저 주도 질로네.
0: 나 유엽디 뒤수이. 내 밀 주도 지야 그거디. 뇌동 큐니 지금에.

0: 소소. 뒤에 민주 담배 지라 협자치 뒤. 장게 세게 세고기. 자도다 되게시.
1: 다 지샤. 가르셔 우여 말에 하고 우여.
0: 이네디
2: 공무소. 공무소.
1: 네 가봐 가가치.
0: 수레.
1: 줄리아 로버스.
0: 줄리아 로버스 나지. 자, 좁살.

0: 김재도 점니진비 루양케 제라시 모랑케 계측하게 했마시에네 루양트네 지심군 도도와
1: 동우 통화 규제르 행기 개매 가르던거 유매 예고 수유미도 니디 님보다 거대부체 흘르법기
0: 랑쇼동디 니르케브시라시스 루양오니 낭밍아 님부충제 심흘르법야드리 이내년 모랑 루양트네 신다지 고토야치도 루양오 낭밍쇼브지 小二，让我来去再给到点下。
1: 我哎，
0: 他是谁？
1: 我那这边，俺的这些年让他回忆。
0: 阿张姐，他去不下下，我你去拉啥着？
1: 有。
0: 俺多少个啊？你上九七。
1: 有啊。
2: 你给不了一万，可能是的个，多一瓶菜啊，中年个他们都不住的个人，真是的了是不？俺做不赢个单腿嘛，单心不热，一年点不起不，十年不做不热。想让俺做，做什么亏为俺呢？天天请俺单腿不错，国家大脚表弄个便宜个，苏心了，可是差他几许了呢？苏心，我是徐文达。
3: Hello， 林杰先生。
4: 什么玩意儿？给看到是谁穷啊？苏心躺在客厅头练死啊？
2: 苏心，看啥？

0: 我们这边的人真的是卡着路由啊。嗯，正有的住这边啊，等到这么住下。等到啥时候要的呗？人没那么不想要，搞不有呗？是，人家天天生不得呀，特别是他的那天天领着东西。呀，出事对的。我生命天天够吧。
1: 수신 감사.
2: 감사.
1: 규정부 스무와다 토요 말이. 등산 차례 가르시는 거 있나?
2: 아니샤 송계럽기 바우 입도 셰베 좀디 주주야 텔 처지 셰베 강이.
3: 상매 켄세리.
1: 최저 신부 임브리. 나 디고 신이 민두.
3: 야우제 처부리.
0: 라유자도 야. 가와 이네 란티 말다.
1: 토부동.
3: 이네 템 템베 겁라. 현재 그 세계로 와요.

0: 대견 집아 나 불려 공부 겹 주기 타진 거요 마치
1: 계속 말이 네 불당
0: 뭐가 집차샤 라스 니도 돈 넘어 되어 줘봐 나 쓰러지 니 스겨
1: 어 샤와 나 랭게 비야 마십시라
0: 요 바이바이
1: 어 샤와 미도
0: 아 야츠

0: Let's check up you la. Search here da.
1: Liz.
2: Check up you la. Minu chup dam ya dan chuk ji chi. Chi yue gi ying bo xira par xia la. Nu zan si si gi ju xi ne ge zha chu xia. Zi. Check up you la.
3: Kari. Nga tu ne nam ju dian xing mu bi.
2: Shi wa shi wa.
0: 既然七不顶这里得批三三么修，哈哈哈哈哈！
3: 哎，多谢多谢，狼爹我马追，马爹就学的呀，恰东。多谢呢，多谢。嗯，我打几条鱼那个，真多了点皮，敌人吃完去，让爹当下的几条鱼那个让给团大爷我捉不下死，对我查马是当年日的话。不是，今天是我是我，这是上个月七我也不去的，
1: 让咱们讲嘛是。 老徐，嗯，年前呢，俺爷面着生病，唐多皮头个，俺真多年也过了些段，年心定呢，我那姨，搿做迭个是烈木球，既然讲不起的，首先呢，做出结不着，唐多明那啥不，谈过也要了呗，没些呢，首先了搞不起年嘛，过要了吧，一年生育来对不起了，真多就直接出在你烈木前吧，朝外领地妥了。
3: 昨天今年嘛，我去查多。嗯，都是在对年初三的，给咱缺缺不下。唐德拉，俺呀，可把你领去，上面马叫推把去意思的。是。几个月
2: 了，俺俩就出三的，马叫七天吃饭，吃饭也我吃吃。
3: 是的，你开领去，因那同多就跟早起要的，让给新个月吧。
2: 新妹，
3: 苏新人。
4: 啊嘞，阿姐，苏西，寻到开始的。年前的让了这娃亲爷的开门多啊，去了这家，看来点么就关。点就，也不塞门。也不塞门。嗯。前的没得拿不着，跑跳个几个，跑么些去了这段，什么都可以不瞧着吧。 칼라 야구치 사르 뭐 좁이나 가르친 거래. 계란이 발 렌주 매장 교육 마켓 붙은 거래. 신수가.
5: 장가도 뭐 붙잡래 아. 렌주 렌 머스케. 이네 장고 시에나 니에 세브셰 심수. 근데 시에네 더리 치르 좀 되죠 니 미디 안면 붙이. 니에 루토라 라서 신다 수베 소스도. 주야 칸날 디디 나무네 라키브 능시리샤 순샤와이 잡유베 미지 피게 데베 소나슈도 니시에 보츠스네
4: 미스라 규셀 냠네시가 티브지 이네 팡지라 바스 촐라시샤
5: 시소다 초와 뚜리야 마지 니다리시 초와 야우제 게오시
4: 진드랑 쉐다 근저스 게오레
5: 레그치두 레어 야우제 체 니에스케두 니에스 야우제 게 난데두 칼라라스 미도다 비아트리
4: 사브르베 대니에서 잡 서르베야 디 튀중 소와다 집으르브
5: 뒤규 레망 손자 콤자 니에스 급러 나러 팜님도 대니

0: 나 니러 시라 수고 숨기 체장 디제스 콤니 사이 신부다 잼제야 디제러 니 나다 저와 메베 소시 나와 등금에 심플 법이나 신의 예수 겹사
1: 장게 띵석 비게치 디제 셰싱글 삼삼 뭐죠
0: 띵고초 미삼을 안 능시
1: 我没准备接的你的这三句话让给我唱过听这些语言的你让来三万写我怎么回事你冲对我碰上卡里面新歌一呗嗯我马拉多那能写给长线保留给你的钱的生不语你老卡写是保留家人用你的他们的保留机啪你懂个了铁去保留铁子你能够以后你交了 好米西穷的钱不里顶这茄子我留在别切土木就可怕没不是我在顶这人的土木的鬼
0: 嗯他你是对的如果一个月没对哦

0: 마시 라니에나 부스리 이네 튀규 둘로 군디 티링 추세 된저 군로
1: 당고 높사 CC기 또 이빙 세배 민의 주전 두기 견기 샤사 스무의 규리 마시베 차제민의 수신 레용을 알로부도 연상 상매 토나 체사교로

0: 저 피터, 네 자신 저 아간기 청진 제시시야. 너 대표시시.
1: 상대 록수인이보다 근데
2: 저 피터.
0: 영아, 아 저 피비 영배.
1: 영배, 영아, 상대 역시가 유시.
0: 요.
1: 아.
3: 第一空的家人他们真的拿书压的三个单倍你没让规矩切过去管不去那么总是压抑你苏醒的血比的我对起不多上个先生的苏醒给别的主力说不起我是我们估计给呢你主力的天气三不叫是我上去你的苏醒我的姐你的这些屁股不多哎我那卡过的话上个三十八次说也没东西你家人了 빨리 야구들 제체 닌돈스니 타메진도도라 마딘르추 근데도
2: 잔스무스스
3: 에 오리 나주 어리 유베 초부디 니 자꾸 주스 규베도 왜
2: 거들러 빨리 지워시사 마세 체비앙 미데 다가스딘데 마시아 장게 타제야 만 없어

0: 조 선배 조금서 감사. 행계 예동 주들로 녹사 시시기 탐의 진도를 패와 그 수시우이 한당한 주들로 패녀기 건제니 유리 마제베 견리고 준라다 아차 초회라리 그 수시우인다 그 수시우이 감사한겔라 아차 초회라 감사
1: 감사
0: 행계 니 첸팀 진문에 다리 진도디 앙주비엘 감이 가르송야 유나 지수라
2: 예 전에 순규지 수수비 존디니 난 저처 정말이 나 수도 유로 와유
0: Liz, thank you, Nito Jenna. You are a good person.
3: You are.
0: Ida. Oya, just under the top of the game. Someone has to be a penny. Someone has to be a penny. Chapter 2 to 8. So she died.
4: Thank you, Kamsa. Kamsa.
0: Just as she, Julie, is showing that.
4: Hello, thank you, Kamsa.
0: Thank you, Kamsa. So she, Kasinkira, I do Anjou Yang Jinduna Pidu. You see Tundung Gamju Janal, I do that's it, Hodia Parsia.
5: 敌人既然坚定进攻呢，他就真多了学的，杨安子，但是的，他是专门用生活的啊。
6: 当年可是有名闹腾的，杜一斌有你手吃灭了，也徒步轻云。
0: 天天看不上，我助理你，你他这个吃煎饼拿了，做出不汤不打，不你别怕了，自动给这娃什么你别拼命吃便宜，常买吃煎饼，如果拿着学的，哦，钱能安子，台湾如果学的，可是学的。
6: 你要不了，工业多事了，别的。是，雨轩来送啊，对是的，呀，对是。今年青阿让了，谁也不应答。嗯。哼。阿姐，阿来古达，阿来古达。
7: 你这样啊，卡萨巴卡的信息，这张也没能推拔到手，给什么的话？
8: 你这人呢，你哪容不下？啊，
7: 用啊。这下，让个有点合适啊。
8: 你还好过没？你那叫成那个阿拉那的路给，咱路对不起，新华人。
7: 这是，是的。
6: 啊啊，你的，你多少的？我多米多，这样说是。现在我心情没得。嘿嘿。开车走，
7: 什么米多贵？
6: 什么多？让个还是给别人。
7: 那行不行？现在忙死了，呀！老弟，你怎么在这？用对啊？呀，才忙差对啊？你让出路啊，亲哥？
6: 要出。 속여

0: 규모소 기린은 이 빈조니가 접야디 진이 라이 사르지
1: 아 문에 여쭤지
2: 지금도
3: 난다 역시
0: 사르지 빈두소 나랑 좀 얘기해 생각이 능시 니를 유대 역시 Sarji chebi ino, singa chini nile sechi. Nga tu shashog singa chachi, singa nyanu nyangwa kimashi.

0: 저 처음부터 또 와.
1: 중화 탈피 동굴.
2: 터채나, 코나니게 첩된 역시라나 터채나, 코나니게 첩된 디터네. 첩된부지기 시제 창제다 수부이키소 창문 영시랑 원토소 하바도 이양 기라라 제라 영디제 열 삼삼무죠
3: 토제나
2: 토제나 샴라 카디토 피니디 젠고 콩메 딤드부니부 전치다 차이연양이 거스슈인다 야피로 거스슈 뭐야 토제나 소주니기 땡키 체베 첩두 다도 좀 지소 샴라 겐라 숨부 콘조 젠딤 나러 주고이 젠딤 겐라 추 촉촌 크게 로 젠고 망바나 촉촌디 젠고 지마 취베 당세지 당동안 주 소싱라 전치다 차연양 소주라 감기로 주고이 고소로
0: 기라니게 첩두 오스치스 이내 예체는 약속이 많자 怎么서
2: 소신게 군인은 로마만 집안나스 도스더디 저와 토치는 그 육자 개여 말이 무피슈 개라 디스 샘라 겐초라게 로진 부 빠져 있나 마부 빠져 있나 가나 식시도 이다 로진 구르샤 제스틀리 로진 구시라 제스틀리 시구이 뭐야 죽시데 겐리 고친라게 첸티나로 로마무 디스 전치다 차연양 그 탄내 장제니 로마무니다 로진 구치르샤 용아 샘라,七月的艺阳个促中领的,念了苏心给昆尼了监听那罗,引到叫苏心。洛景古日霞。可见呐,我祖君念洛景古日霞什么?我呀,샘라,阿叫秋薇啦。洛景古日霞,洛景古尼琼,洛景古松,七月的艺阳给胖胖去整顿了去吧,这是你的事故音。 전치다 차연양 아주리 전수바 도진나 시구인 디스 샘기 비즈디나 이양게 안나죠 총총샤 부스테크리 그시시로나 카티랑 찌찌기

0: 그래 뱀 좀 보. 야노다.
1: 뒤지심스. 핑계게 코난 일거 싫어. 저도 야우시라 쇼스. 부진아. 부진아 쉬인다. 같이.
2: 아, 지. 네 지유스 니에 야우시 통 좀 해. 저 브라진한테 제시야. 히리.
3: 미상 원예 부능 시 규제 태了. 시제다. 기도 시로 과요 시.
2: 다그라리 소신라 첩등기 기도 시로 된자 부딘 저도 과도 도지.
3: 어, 라허. 선이 장경아, 매 존사로 붙지 아.
2: 라마데 허도.
3: 라마데 미도. 겐리라지. 콩게니 당은 저 낭조 나자. 게스다 베다 가샤. 체자니 콩리아. 미베니 그자야 메다. 수도스다야 뇨고 삼추.
4: 허지. 잔남 유든 제 괜찮지? 김무 중에.
2: 아미도. 선이나 좋아마시. 녀신 들어 봐.
4: 용마시. 장에메 가는 용의메 가르신 휴.
5: 라미스는 기스마시야. 녀잔了. 저야 초과 교수도. 장게 세야오제 다신 메스도. 녀잔了 쇼. 미스겐리라. 뛰어가 속에 깊이 혀가 나니 깨상슈다 칠레티엘 경슈디스도와 통도 관계가 주야니가 치즈 바스시다 뇨토야민도가
2: 베트 죽어도나 좋아겨니도 내 잘못 방가지

0: 유승이 제도 아. 인사브라스 두게. 인.
1: 예체 유승 보면 하고 싶도. 장기 미소로 와게 미에는 배제야 하고 세우리. 추초미든 배제 단지. 미국도 치용아. 와야, 따라 녀서 하고 세겨. 나 주인.
0: 야. 잔 주인 배.
1: 잔도 교리.
0: 나 다전에 장기 장가시 교리샤.
2: 장게 드니 드려서 가서 내가 가장 할 줄 아시도 이베.
3: 나 랑게 삼는 시 쭉 접든 점에. 나 미당과 제단 물어봐. 최상 첨선대 연결제. 니에 체너 이 양게 도 이빙 참는 시외에 참도 못 생비. 이 주다 맵 챙는 용구르베.
2: 장게 주다 예체부터 드려도 거야. 미멍구 주다를 못 집시. 내가 먹고 싶어 없이. 장게 팀이 제발 하려래 아. 장게 주다 니 셴레 허그르베. 장게 신세지. 지외 안주 공사 사로 경기 샵에 유재민들 씨. 소샤 먹고 니 다리 지외 你 ang tangu le xie sa bi, zhang ge xin gui bia, qi yue le cong le de ge meng gui ri xie sa bi, zhang ge ti ri ti ri xie bi de gong se qiu gu ga zui bo me xin gui bia.
3: Zhang ka dam da wu xie zang ge sui ru xin gui, wo nei, chen tu bei de ne chen sen ke qi xue de. Ren ma ren.
2: Yong ma yong ma. Zhang ya xue de ri.
3: Tun de liao yu bei. Liao mei de zhu yin da.
4: Qi zhong, qi zhong. Zhou pi tan.
2: 你切桌给丁这切的，叔叔生气就给这弄嘛去啊，用毒的。助理，让给俺皮的给，他爹三不都亲闺女啊？
4: 什么怂？这不在地陪妹做这么尼巴，啥时候我吃点嘛是？喂喂，就让了控制了你的，你切桌这么多，俺明白，俺控制了你。
2: 拉不溜达，拉不溜达，走吧，走了。
4: 这皮的。

0: tu tun tun tsen jup tun jo gyur mung si ting xin si di kya ring sa tor char cham du yu ki ki zi tu nga sin de lu gyu ki chulung tu tu ye si yin yang tong me sim tun ta gen sim chun bie sar ji chen char dian ne ji te che la to ka bar si ki chou rong ta keng ri par na tor bie lu gyu ki chen char rum le ju gyu bu zhang lo san ki zo ti cheng jin jian gyu chuo ni di zhu che gi bu di men bar che ba tan ji 余空托坦切巴塔尼伊我有的那不一呢全恰谢出列出不行伊唐不提呢得地南起作音不塔三级梦西伊天哪盲错去罗顿局空起巴尼不塔黑给局里面的大桥拉切不嫉妒腾进不给切给送别甘美亚念球成金间起切特局里拉仓别马地家给把别土给不塔强对余计过我土别日话语 俺去三级人才成真间去军军落水特色对题巡逻路穷去三级路军里落西南去一个三明白日头不谈年归切却别随年推别路军了球头不切语结束不是业给我滚去通头不谈及热边马季宁江学去地团归别新车给引住这里谈以前是这帮不球 청진진 레디기 사지 첸찰규 사르괴바 참도총기 류치종기 나다 총출 용니 나딩니기 사지 등규고는 전체 빨린 체규지
1: 다테르데 뉴욕 마서올바 소아 쪼 힘포올레 데나라 마마케 가자트니 나라 다 정처 탐네데 망소 탐길가 심보상데 데니 데니 고정데 데게 망소라 다다
0: 啊,这三千个天里,你做啊,也一千波了。龙武顿就咱们清别记,天文他们这么脆,鱼牛别三千天,他且,地对列尊起创作起了球儿一不是。我的创作呢,开记,丁清总图角儿。强度金追当记,丁清总呢,回头金追当我学给三千天。

0: 랑게 게체나 된다 개심치 유스도. 어,
1: 한도 엄마 자샤. 너도야.
0: 가르치가. 내가 입에 매는 아주 인다.
1: 알 고다. 니랑을 전다 개심시야 유. 대지 씨야.

0: 영이 내 가르기 단대체는 염두게
1: 네 같은 틀리면서 장치를 대통면서
0: 가르치에서 신다 입에
1: 네 자기 과로 죽혀는 맞아 네 쌤 나를 라마도 보면 신다 큐는 해 게나기 레셔 심도된도 고소도도 안 당고래미는 칠레기 리모 당고대 추리 니자 저지 제제 안 당고래 지유 제자 니가 라 돌로 말이
0: 칠레기 리모 당고에
1: 아 성진 주게 기도 당고 선자 민자 멤버 레셔기 리모도 봐 대대는 거 봐요 그래 저리 된도기 안 당고래 토비는 어느 가시네 무시 민마 이미 혼수리 어느 민마 리리 디토 광부 참을 수 없지 게날레제 규르 쿠친스 다시니 수수 좀 되고야 쇼스 게라다 락치도 리바 용야디 무 유튜브 치기
0: 딘제 촌에 야고시 담사즈바 마토야디 니가 게마리
1: 내가 참 요거죠 문이 양서 통야 용마리디 니 랄짱베 지심 去 那边, 给我用嘛, 是。阿姑啊。阿里姑的。让给怕了解对的。你要喝了嗦。
0: 就接了。
2: Tonight

0: 정치주
1: 뉴욕톰 좋아
2: 저한테 같이 가봐
1: 중국다 고리에 민망 대수된도나 마마 쉬는 화유 그래
2: 니네 시규 저한테 나를 같이 가요 바스규
1: 가인스 니 지스 말이 뒤에 남이야 지스 말이 라임도 클라세 한국지 나대 님도 민망하게 뒤뒤 싸우디 니 화지 그래
3: 他把这话下过来。

0: 오야, 다 클라사도. 당도 미마기 미녀 생시 초기 나 양자 고급제바 혀스기 로데피시. 대유배 규치디게다. 또니 니 친아 꾸리안의 기업이. 라 나그자라르 니 큰 학자매. 더더랑게 통치시세 미토 두브르디나레 니 큰 치매 로데피시아.
1: 제 내용아, 대원이 같이 집능시 클라스에서도가 남사주시.
0: 디 개치 말이. 개시쉐디 니 과달레바 당진시오유 테마세 제시한테 샵다시구이다 샵다인다
2: 아
0: 샵다니부디 등을 하게 많이 유유히 다 할 수 있는 된다

0: 샵다인다. 영민도 영민도. 영민도 땅아 죽으면. 사연슈 죽으면다.
1: 유마리.
0: 아씨. 생진초. 아씨 생진초제. 라게나 대대주다 뭐. 라데 갸체부 싶슈도 그 뭐.
1: 드레네 유마리.
0: 씨. 라게나 같이네 비비노. 아니가 걔랑가 녀고 키그르버. 마 알아다 그러고 또자 미녀가 세면 그제 채우래 꾸지
1: 가슴다
0: 가르쳐서
1: 젠타가돼
0: 문해 문해를 왜 문해를 왜야 문해를 왜지 나 쟤는 나 샤파가 집에다. 아니, 하나 내가 두기.
1: 랑출랑

0: 谢长，就让擦糖果没提到你不的，谢长。谢长，擦糖果让他们有没有上面先说的？
1: 切着，看不到头像。 성진초 다케 기우치 아죽지우지 당하더비야기 틀리겠어
0: 려려

0: 니스다. 진도 어스로도.
1: 많이 쉬었어.
0: 니 격지스. 더도 무리다 잡히.
1: 당고가다. 사실 로그미마 심주치기도 제 칩차샤.
0: 같이 계속 말이. 가다시로 다 사탐 고르탐님의 상매신 세리. 또스네 저라 안타고 되용그리. 팔로제 니스야 확 잡혀 죽었다.
1: 영아.

0: 랑 같이 가요 봐.
1: 딘딘 아수가 연 마지. 카림 베크제. 랑 가러 데치 저 카셰지 리첸루 봐. 첸제 수가 용고야 아이. 지만 내게 다니 이너. 딘딘 럽시아. 다저. 죽인다. 바이바이.
2: 바이바이.
3: 군이 가로징 나 뒤에 참벌.
1: 治疗了, 소소 야우치 니 뒤에 시토디. 나무니 가보시라도.
3: 조종모 정예 나다면 두고. 건지대로 전부 두고. 로데주스 미스테네 여부요지.
1: 지겹시라. 당 안녕하고다. 나 송권년도 리니. 장르콜 가보치 니 망구 여부시네 신증아. 이게 나네 직돔다.
3: 다양 아이 알마요아. 나당도 섬주팅교 레가마도 매. 나라니 클라사로
1: 넘겨줘 세죠.
3: 소희 제대로 쉰다. 다시 생기출을 제대로 제대로 봐. 단이 망고든데 등용 뉴욕 맛이. 상우는 아주 송고년도 클림 제대로 인리 줘샤.
1: 생긴 추게리 채나 수수 섬나게 기치셔야 타제전 채브지. 스모와 창마 군이기 자동게 숨고 티자.
3: 李晨弟，检查去不去？你也早讲去不得，这我可有马事。开始上面呢，省级处我是送过年度给基地干领马事，马事呗。
1: 弟，上不学了，恰恰穷不是事过是呗？俺等这事没得。开心马事，省级处没事呢，年终没搞着事了，我有那次说过，马事，俺打治疗，平村派出所去托呢，你来他看着过着。
3: 小姨，俺爹呢，啥能遇到？没这个事多。没这个事多。他肯这次了不嘞？肯这次的呢，可是可都差了千百事多。听闻他被当街困难被送的，他的别的，六十千百事多下下。 탱원상게 중모 인식사들 대체 돈요매다. 도스고아, 네 지역 와신고.

0: 아지 고이십시 코즈 나 고이 코즈 고이십시 코즈 가르쳐야
1: 되나 근데 소도 맞는다 네 보시던가
0: 고이 거기 지금 만나서다 고야 겨도 오면 또
1: 지금은 예 네 보니 당야
0: 아르 아르

사디 초아사바 서동 류를 최고 한용장 농 용장 나르체 용장 셀라 튄다 체지부터 니다 체크마 시고 셀라 문농 참부 스웨디 초라 비주 난 차라 용장 취 서동 효균난 수부로 정다르나니 지제 마게오난 사듀 서동수상 타르비키 디단 초에 초라 니디치

0: 제리
1: 아치저겐바 개치슈디 경우가 접춘주다 특송 제제 너니 직투야 말이 재산 다디 나다 룸에 이거 지동디 미 창매 방부치 중도도
2: 지저겐 봐
0: 아
2: 터제나
0: 아 지나서 터제 시우니
2: 터치 난저리 젠디 야고 싶어 토부치 이 다창려게 냐카제 토부디 야고 싶어 토부이나 다가 집지
3: 成了了天气的不一样能带有马的
0: 都算虚数

0: 두이다.
1: 시다. 문에서는 디구 디우 갑텐 상마 페마도 차사프리. 기시히랑게 디우티 대단제. 디네 꼬르제 담비너 디우가브텐 수점 두 마리라 기란 터비악시 허요리
2: 문예체나 두버스당 더디부리 상투즈유나 니님지 럽죠
3: 리스 마진지마팡라 타챤나 왜 왜지 장에 마진지마팡라 단다 가시시랍다 교스
1: 시아,

0: 랑가티 챙기두게.
1: 전수 워초. 장강과 장세 랑가티 집어.
0: 김윤기 뒤지지샤.
1: 동가 장면 로마 살펴 되는 뒤시.
0: 제자. 이제 세벌라. 大气冷水制度其他先前没用卡了是第七日没龙阿比亚以所有的别但你江东基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苏 一个你是故乡。
1: 心目中的只有人。
0: 如梅。那你。
1: 为你看人。
0: 왜? 계시미 누구에?
1: 민니 가르러 봐.
0: 민니 님도 저기에도. 나 장을 가보시 자유. 계시 뒤쓰면 나는 귀름이 아비. 김은이 로고지 계시 뒤쉐유나. 俺让你二十年只要人了，我就是过不去嘛人。如梅，
1: 长安，那天我让搞不起牛鱼，你那地落酒矿那岁人，谈得天大长嘛，更多些来穷惨死。我在这洛阳街，天都过过三秋，我恰是今年人。听闻老贼们前把这海军在地让了军械买，让战斗区的军旗是三九，差不多现在可够让么凶。

0: 아저 정녀, 네 사람을 쓴데 네 치다 놓자. 문에 채는 다리 진도디 죽지 있으나 지내 치료 잘 로고 체제 수수 삼부 처로 지내 용유.
1: 문에 채는 치료 잘 장고 시라 유자. 세세 진디 하고 구요시. 시에마도 미시 진도마 체코 수수 상한 체가 심에 마시에. 안조레 태원에 수시 마시라. 태외 포둔 주비알로 안조 티슈 셔추 마시.
0: 장시에다체는 치료 잘게 나스네. 자 루메 차스키 미에메 하고 구요시.
1: 네, 디디스메. 미에스나. 미니 님도 소화게두. 편준 갈성부 유메다. 슬류 유메. 세세딘디 하고시. 편준 집시라 유자. 전다 망고치르. 남미 등거 협잠시. 이네. 심나리 내수 마디베 소나시요시. 지조 장안리. 소나디데 유기시. 제자 뉴슈 유구 소데 셰프시.
0: 이네 카사미나 메시리섬. 심도시라 유기리
1: 메스르바 차샤니 수수 섬수 파나오게 하고 없이 뭐 로팜 게블레니 시라게 체크시

0: 진주 다시 내장다 진두나 수예총스
1: 게라
2: 니제 링르르 제데뷰 중국당 후리에 대시전도기 타메 전도니 진바구베 셰한州당 진바구베 상징주의 저과당부 전도 무엇 고소 유인
3: 수년을 되니만

0: 시장 기가 쓴 바통도 실수 하시시도 이내 연근 노르 상매 섭시제 당원 당부의 세지를 기비 난주 연보 성진 초로 기가 제시들이 시고 이
1: 기가 제시들이
2: 기가 양라 부주 뭐랑 겐다
3: 니에 제와러
0: 마시다 시에는 주고 마시

0: 주문 티리 뉴베 뉴즈 파겐 티웨 마오 제주도 메 주문 요겐 디즈 니세 시바르시나 콘즈 메 디제 스긴 디에체 첸데기 메갈라 졸로 마중웨 멘주 시야크 코코 쇼스 제자 콘즈 김자 망보 동의 쇼스기 아 딱히 생한 중 가스니 메 디즈 주문 이바시나 좀 따귀 셈바르 니세 주나 드그레라 지디리우기 사자 멘제 뉴시 셈바라 니세 주네 드그레
1: 민가르 주시 데다 제외 타유 니젠베 맨제 좀 수업에 니베 왕기 유티 십주 챔베 공도 십제 지미 임시.
2: 난세 남균 차도니 미세 편의 유스야탄 미베 상초 인스야기 맹히의 격딘지 망부지 통유 요시. 카지게 직체비는 폐명암 삼지 아니 미티제지 묘 요시. 당원은 미세 편의 유스야탄 미베 상초 인스야기 맹히서 큰지 다시 지고 요나.
1: 俺岁毕竟六千，所以基础是不六零几，几根钱货，王月来去工资几三难的。俺岁南区人，南区面积抗战期是个月嘞。俺岁忙做了呀，南区哪能啥子穷的，他抗战最终呢，上街，面上的这里啊，偏的铁路钱呢，省不要了。一年春天一面抗战期一年，给六吨几，美女同样给推荐几个月，三天几个女娃，全是个嘛嘞。面积偏的了，吃了几月，肯定吃下的饮食不几嘛了吧。
2: 肯定听得起来给面的，俺就一起起来要买嘞。俺岁确定提难，头一年前边，叔叔他跟你并起给面的三千，那是差一也不穷死，偏不西不都是温州钱。他能看起给叔叔一年初中七八趟，要买呢，交的钱钱，没钱大了呀，免租个月薪。面提的三百呢，俺岁七叔的他了呀，人个疼，那是肯定月薪平安。确定天水，顶边人心，肯定是大些几个月呢。
1: 俺岁某天跟王月来给工资几三难的。中路一面积呢，农村一面积三呢，每就你娃儿干点交接，小学堂、女主吧，全部说是不的。哈巴都没钱不打，开嘛，女主不的，他能说小学给一年两个月的。中路面的都能，农村一面积最牛吧，同样交不要的。忙做个三百天是免费给交的几单子的，是不要的。杨金梅呢，偏女免费经济面积给那么是不要的，一年有的面积的三呢，两百千不的。 俺最面看得起一年，别的便宜也不值一呢，年把多，给过免税的规则把它拖回交钱，续借，免税拖回来也，拖不来。俺最结果免税的规则就彻底呢，结果免税的规则就交钱都被停掉免税，有些就名单，凭着税收都给的。可是彻底呢，结束催嘛都呢，免税结束了，啥子钱不来，两个钱不要的。他都是危险。
2: 哈巴都大家忽略这里去投入的了，确定看这个老人们呀，这里一年的定罪也哇，钱都不要买的，忙不起的确定的控制的生活要的，接着能不用俺就这种忙不起的呀，我得要的。为什么总？大个人的。提前去确定的月，俺随便看这个，那不看着查给穷的身边，是我的呀，这些免在最么难处，天气前的赚钱，那把呀，个个等个月薪。 免税专门提成给，那是差给用具差不多呀，那是索要给，你个月薪。免税专门中间提成给，吃酒的呀，请给七八朋友些。切记，别呀，请过学习了。那是订酒堂免税个月费呢，你把图餐厅给免税送给他，这些年是个提开心不行。抗疫需不行呢，没收人情送上，能穷堂吃的早晚的，但你个嘛行。什么天气？天地的钱，修长他个小心。
3: 凭借给体外满会，青路细节团队给呢，确认整体给青路运行局给对难受，凭借修订结果。调度多变区域巡逻行，另外当个月呢，各个水水都得个交。过来那个集中，抗边那区域表面，女秀有个，透过及深秀，看到你了，包装家伙他，投资吸收超过早年的局面。
4: 原点前面听不进去的人呢，要把店面先对着写吧，先必须的。

0: tamani yunshorwa ti kese dokdo ji sena jikdusin
1: ta jan sam ma nan so nyamdo la kes dokdo ji kane tamani ni jyde kende yeme sev ji lob thudu ga chote tegi narwa je nye som gozo
2: tama kha khangki rangni ge de ta chosi
3: tama kha khangki nangmi diki chomsi
2: tama kha khangki gunki tseso lusi
1: o ya pule ga dunya tosi
4: kende jozo gela
1: wa ya zero jozo kiran sin nan da gule ka le sheda shuda
5: no no
6: otachi
5: no
7: 也要不是不过嗯不是闲了了别开源了人一群别三十个你个人我咋的去为康中银店日为母具操纵而了真正我们人体的第个人你自度点别三度银店 당가라그 남풍주지 계산내도 서두디엔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서바이 윤종 서비에 교육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에 닝아 삼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년 계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교기 퇴원 타 참비 규제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성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규제 내비토리 사도 변주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8: 原种三边极度点别别给取经订阅帖金刚给蒙起东部主播塔撒对金刚朋友求对松动的凶人点名第二个比金刚协别托卡四中求救了凶人点名原种三边汤藏多边塔核心撒边地及其瑞阳正月帖求用你汤藏丁令塔汤藏撒边汤藏塔界界给女个切切的当年
7: 第二个比他点他的蒙住给老林别顿居走对呼大切约别别推了撒巴顿讲究人物撒巴的书别给米瑞卡给迷蒙给母体全用你推了撒别帮给培正贼去老林特金当年团结他九九切别起云自度界点别接受林路给全众撒巴顿去 别的胡大才对应

0: 칭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변근의 순수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조주 군두위 겐지모차도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 그디리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차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소자 탐지 人穷康里 충신 장부송기 고궁리 지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모자라 임바라치
1: 乡村振兴，乡村振兴，
2: 没劲了，没得秀，不如不。